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TBS EFM。
1: Soul Smarts, your one-stop guide to living in

팟캐스트. 수요일 날 방송을 들음으로써 적어도 영어 표현 하나 정도는 익혀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험데이 2905입니다. 험데이 EQ 영어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혹은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 있죠. Everyone has a role that they play, whether it be at home, at work, at school, or within a group they belong to.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도 있고요. 회사에서 뭐 회의 준비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모임에서 뭐 회비를 걷고 또 돈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겠죠. Some people are in charge of preparing meals for the family members. You know, others are, you know, responsible for organizing meetings at work. And some people could be managing membership fees for a club or community. 이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과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 삶의 동기 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I think these roles really matter. Even a small responsibility can give us a sense of purpose and motivation. Knowing that something is entrusted to us often gives us a reason to care, contribute, and do our best. 그래서 이 맥락과 함께 오늘 제가 가져온 표현은요. Be in charge of something입니다. Be in charge of 뭐뭐를 맡고 있다. 뭐뭐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So today's expression for hump day EQ 영어 is be in charge of, which means to be responsible for or to have control over something. 그래서 보통 be in charge of 그 표현 뒤에는 명사가 따라오는데요. So after be in charge of, we use a noun. For example, I am in charge of a music playlist for our radio show. I'm in charge of the music playlist for our radio show. 저는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의 음악 선곡을 맡고 있습니다. 뭐, my case, I'm in charge of everything on this show because I am the only staff or employee of this show, right? So I can say I'm in charge of everything. I'm in charge of pretty much everything that's happening on the show, hosting, producing, writing script, right? Selecting music and uploading YouTube videos. You name it, right? 회사 같은 경우는 I'm in charge of 3 new employees at work. 저는 회사에서 이 신입 직원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 3명은 저의 책임입니다. I'm in charge of 3 new employees at work.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런 질문도 받으실 거예요. Who is in charge of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는 누구 담당인가요? 누가 이 프로젝트의 리더인가요? 뭐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죠. So usually comes a noun after in charge of, right? Or you can use ing, 동명사가 따라오기도 하는데요. For example, she is in charge of organizing the event. 그녀는 행사 준비를 맡고 있습니다. She is in charge of organizing the event.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주말에는 아빠가 저녁 식사를 담당하십니다. My father is in charge of cooking dinner on weekends. 그렇군요. My father is in charge of cooking dinner on weekends. 이렇게 ing form이 나오는데 뭐 그냥 noun form으로 한다면은 My father is in charge of dinner or you know dinner preparation on weekends. 이렇게 하면 이제 명사형이 되겠죠. 주말에는 아빠가 식사를 담당하십니다. I think I used to be in charge of, I don't know, cooking something on the weekend. 뭔가 주말에는 제가 요리를 뭐가 됐든 하는 담당이었는데 I think that's been long forgotten. Sorry to my wife and my family members.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expression 배우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속하신 가정, 회사 아니면 모임에서
맡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So what are you in charge of? Whether it be at home, at work, or a friend group even, right?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So I'm in charge of, you know, paying the bills for my friend's meeting, you know. I'm in charge of, you know, bringing water for my sports club.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계신. 이 담당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그 회사 이런 환경에서는 참 우리 많이 쓰잖아요. 누구누구 담당. 나는 이거 담당. 근데 딱 담당하고 in charge of는 조금 약간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통 번역을 하기도 하죠. So again, what are you in charge of? 여러분들 책임지고 계신 것, 여러분들의 담당 영역 알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영리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라이브 챗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담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This is Randy Newman, Sail Away.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Sail Away, Randy Newman 곡 듣고 오셨습니다. Before the break. So, 어떤 담당이신가요? 오늘 Hump Day 2905 EQ 영어 Expression of the Day in charge.

charge of를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담당이신지. 1202님께서는 카페에서 그룹 스터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고. That's the feel that you get from our hump day 2905. That's great. Okay. 같이 한번 공부하는 Wednesday hump day 돼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우리에겐 항상 좋은 음악이 있잖아요. We always have you know, music to listen to in between our study sessions. So 그렇다고 뭐 제가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하는 그룹 스터디 같은 험프데이 EQ 영어 시간입니다. 1232님께서도 아빠가 책임지고 꼭 그때만큼은 끼니를 준비하는 그집참 부럽네요. One of my example sentence was my father is in charge of cooking meal on the weekends. 그런 거였죠. 주말에는 아빠가 이 요리 담당이다. So 1232님 is very envious of a home where father takes care of a certain meals, whether it be on the weekends. 그렇죠. 그런 집은 참, 주부의 입장에서는 혹시, 항상 미를 준비하시는 주부이시라면 굉장히 부러울 수가 있습니다. Right. I mean, I had aspiration like that too. 저도 역시 그런 꿈이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이 요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잃고, I also wanted to be like that, but somewhere along the way, I lost the confidence in cooking. And if you lose, you know, confidence in cooking, I mean, it becomes very difficult for you to kind of, you know, continue. That was my excuse.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집에서 또는 여러분들 친구 사이의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What are you in charge of?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빈입니다. 잘 되길 바랄게.

소스 맨날 잘 되길 바랄게였습니다. So, hump day 2905, we're talking about our responsibilities.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런 어떤 직책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담당, 어떤 맡겨진 일에 대한 또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죠. So I thought about my role at home. 저 같은 경우는 I think I have a very clear responsibility. I think I'm definitely in charge of driving. 집안에서 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하고 이제 아내밖에 없지만 my wife really you know dreads driving. 정말 운전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And you know I love driving. So that makes us a really perfect couple, I guess. 저는 운전하는 걸 즐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운전은 저의 몫이라고 볼 수 있고요. I think it is pretty much same for all the households. Like you know, men usually do the dirty work, right? 예를 들어서 뭐 변기가 막혔대거나 막 그런 거는 that's definitely my job. Whenever, let's say our toilet is clogged for many different reasons, you know, the job of unclogging the clogged toilet is mine. 당연한 건가요, 그거는? But I'm really good at it. 정말 저는 뚫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Anyways, let me ask you again, what are you in charge of, whether it be at home, at work, or your communities?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Sweetbox, Somewhere.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expected across the southern regions between Friday and the weekend. So 오늘은 Hump Day EQ 영어, 영어 배우는 시간인데요. Be in charge of 뭐뭐를 맡고 있다, 뭐뭐 담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예문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예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강산의 Sun Tribe.

강산의 Sun Tribe was a song you heard. So let's get to some example sentences sent in by our listeners. 저희 청취자님들 영어 실력이 어떠신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1202님 보내주셨습니다. DJ EQ, you are in charge of our morning soundtrack. Your great music selection always brings so much joy to us. Wow, that is very flattering. 이 저에 대한 센텐스를 보내주셨네요. 와,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상당히 저의 롤이 I am in charge of something very, very important. Makes me realize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202님. And as for my role at home, 1202님 says, I'm in charge of positive energy in my family. 와, 집에서는 이 긍정 에너지 담당이시라고요. 와, that's so precious, right? I don't think it's a role that can be replaced by, easily replaced by other people.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I think that could be the most important role that you have taken on at home. 신청곡으로는 You are in charge of how I feel 이란 가사가 나온다고 그렇군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인데 The way you make me feel 그렇군요. 그 가사 내용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떠오르네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1202님 감사드리고요. 마이클 잭슨, this is the way you make me feel.

The Way You Make Me Feel, 마이클 잭슨의 곡이었습니다.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5750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m in charge of looking extremely busy while listening to 101.2, 101.3. 그렇군요. I'm assuming that you're listening to us at work, right? 1012를 들으면서 굉장히 바쁜 척 하는 담당? 하나 모르겠어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담당이라고 할 때는요. When you say you're in charge of something, right? You're representing a certain group of people. That means there are other people listening to 101.2, 101.3 at work. 1012를 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듣고 계신데 그 중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바쁜 척 하는 것을 담당하신 분이다. So that means other people are in charge of something different while listening to 101.2, 101.3. Wow, I guess a lot of people are listening to 101.2, 101.3 at work that you have to take on a certain role. 그렇군요. 그게 저의 해석인데. 맞나요? Is that what you were trying to say? Anyways, 재밌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뜻은 제가 완전히 이해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I think the usage is good. 페퍼톤스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575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오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Peppertones 였습니다. I heard that Peppertones are actually working on their new album. 새로운 앨범 녹음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좋습니다. That was a song requested by 5750님, who is in charge of looking busy while listening to our show. I still don't get it fully. 스카프 들은 낙타님 역시 sentence 보내주셨습니다. I'm in charge of driving mostly. Just like myself. 그렇군요. 스카프 들은 낙타님 그렇군요. 남편분께서 이제 운전 안 하시고. I often seen wives driving in elder couples, but me and my hubby aren't at that age yet. What's going on with us? 그렇군요. 조금 나이 드신 그런 부부들 보면은 여성분들이 이제 운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저희 남편과 저희는 그 나이 때는 아직 아닌데 어떻게 된 거일까요? Actually, my hubby doesn't like driving, so I just happily drive for the family. 아, 남편분께서 별로 운전 안 좋아하신다고. 그나저나 차에서 who is in charge of for the music? 누구에게나 음악 권한이 있나요? 운전대 잡은 사람 아닌가요? 이것도 남편 취향에 맞춰서 하고 참 무슨 회장님 모시는 것 같네요. That is a big question, a very controversial one too, right? You know, whoever is at the handle driving, right, has the right to play any music he or she wants. That is usually the case, right? 근데 요즘에는 이제 블루투스가 이제 또 있으니까는 차량에 블루투스 연결된 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한이 아닐까요? So whoever with a phone

that has a connection, Bluetooth connection to the car, right, can play whatever they want. I think that is the case with my daughter. 저도 이제 대부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음악을 트는데 보통 굉장히 많이 침범을 당하긴 합니다. I usually actually turn on the radio. 저는 음악을 따로 듣진 않아요. 이렇게 틀진 않는데 라디오를 조용하게 이제 틀어놓는 편인데 보통 이제 딸아이가 듣고 싶은 음악이 많더라고요. Or she wants to play an MR that she can sing to. That would be like the worst case. Just kidding. 농담이고요. 그러면 1232님께서 여러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았어. 그 곡들을 제가 좀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George Ezra, Paradise.

0: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1: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T.
2: Drop it.
1: TBS EFM.
0: Hello, cuties. DJ EQ입니다.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elcome back to 1012, 1013. This is the second half of our program. This is your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So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 is also live as 보이는 라디오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find our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도 열려있는데요. 문자창은 샵 1013, 5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10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stories, or shout-outs. Please send them all my way. So we started the show by talking about learning this expression in charge of something, be in charge of something. 여러 담당,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많은 sentence 보내주셨는데 then sort of we went on to talk about, you know, who has right to play music while driving. 약간 그 discussion으로 넘어간 것도 됐는데 so I said, you know, whoever has the, you know, Bluetooth connection to the car has right to play whatever music, right? 왜냐면 자기 이제 전화기에서 그 음악을 틀으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And 독더미님께서는 남편 블루투스 연결을 끊어버리는 So there is a way, if you're driving, that is right. If you can delete whoever's a connection, a Bluetooth connection to the car, right? 기기 삭제가 가능하죠. 쿨피스님 같은 경우는 차에 타는 순간 나오는 곡으로 장악한다라고. I guess that might require a really good selection. 아니면 공평하게 세 곡씩 번갈아 리스트 만들어서 이렇게 트신다고. 쿨피스님. That is a very orderly fashion. If that's possible, I guess, you know, we can do that. 그죠? 이 참, 어떻게 보면 이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You know, for some people, it is a sensitive issue, right? You feel like, you know, you have rights to play whatever music that you have on the car. 아니면은, you know, the right to, you know, have control the temperature of the car, too. 운전한 사람이 보통 이렇게 차의 온도에 대한 또 이제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도 맞죠. That's for a whole another show, I think. 그죠? 그 이야기하면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만한 굉장히 방대한 그런 토픽이긴 합니다. 그죠? 신상아님께서 유튜브에서 큐모닝 출첵합니다. 출첵해 주셨고요. Example sentence 보내주셨는데요. 신상아님 says, I'm in charge of introducing good restaurants at company dinners. 그렇군요. 회식 할 때 좋은 핫스팟, 맛집을 찾아서 소개하는 담당. That is the most important responsibility at work. That is the most praised responsibility at work. If you can do that right, 뭔가 잘하실 수 있으면, 그죠? 신상아님 says, 회사에서 일은 안 해도 이거는 잘합니다. I might not do much work at home, at work, but this that I'm really good at. 그렇군요. 멋진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신상아님.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담당 계속 얘기해 볼까요? Alan Parsons Project입니다. Don't answer me.

Alan Parsons Project, Don't Answer Me. 제니님께서 많이 못 들어본 Alan Parsons네요. Yellow 같은 느낌. Right.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진짜. Maybe Yellow's Jeff Lynne was part of this song too. 아마 그런 수도 있지 않을까. Yellow의 Jeff Lynne이 워낙에 이제 유능한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Alan Parsons와 같이 또 일했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ight be, right? He has such a signature sound. 좋습니다. 7582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So practicing English through our hump day EQ 영어 time. So 7582님 says, My daughter is in charge of cuteness in our family. 집안에서 이 귀여움을 담당하고 계시다고요? 따님께서. As you know, teenage girls can be quite grumpy sometimes, so I assigned her that role myself. So I always tell her, your job is to be cute. So if you're not being cute, you're not doing your job. Remember that. That is a genius, assigning a certain responsibility and, make her feel guilty if she's not doing her job. I should do that to my daughter.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저도. Your job is to be cute and polite. 당장 난리 날것 같은데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쁘다, 예쁘다, 귀엽다, 귀엽다 해줘야 그나마 봐줄만 하겠죠. 그래서, 제임스 블런트의 곡 신청하겠습니다. You're beautiful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제임스 블런트, You're beautiful.

0: James Blunt, you are beautiful. 7582님, who gave us a great idea of assigning certain role to a teenage, not just daughter, a teenage son and daughter, and, you know, ask them to, you know, oblige by their role. 그 teenage 남자아이들한테는 어떤 롤을 줘야 될까요? 귀여움은 딸아이한테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I don't know, 씩씩함? 아니면은 다정함? I don't know, talkativeness? 말 잘함?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네요, 그죠? 뽀글님께서 Q-morning 메시지 주셨습니다. I'm in charge of the lazy but loyal listener department for the show 101-101-3. 101-1013에 게으르지만 굉장히 충성된 청취자 그런 부서 그런 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군요. I didn't realize that there was such a department as a lazy but loyal listener. 그렇죠. 있다고 하시면 뭐 있는 거죠. 쿨피스님께서도 I'm in charge of the fun around here.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거 담당이시라고 이렇게 쿨피스님께서 주셨는데 Yeah, it would be interesting to let me know if you could let me know, you know, what are you in charge of in the context of, you know, 101-103 listenership. 101-1013의 청취자로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I'm in charge of, you know, sending an interesting story or I'm in charge of, I don't know, requesting interesting song or I'm in charge of requesting very hip and new song.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요즘의 음악을 잘 못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you know I don't listen to that much of music that's released recently.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청취자님께서 지금은 잘 안 오시는데 요즘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Like including like rap and hip hop. 그래서 와 제가 모르는 그런 음악들 제가 제 그게 닿지 않는 그런 음악들을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So I could say that you know she was in charge of you know filling us up with the trendy music. 그 참 감사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뽀글님께서는 lazy but loyal listener department 담당이시라고요. 좋습니다. 계속 그 담당 충실히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라디오에 관한 클래식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곡 듣고 오겠습니다. Donna Summer입니다. This is On The Radio.
1: And I know all of you do this because you wouldn't be here otherwise, right?

0: past week, I signed a new record deal. After much delay. Thank you.
1: Donna Summer on the radio, live version. Recently signed a record deal. That must have been a long time ago. 와, 계약을 했다라는 멘트를 나중에 하셨는데 언제적 라이브 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Anyways, that was on the radio, Donna Summer, request from 뽀글님, again in charge of lazy but loyal listeners. 그냥 프로그램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As long as you listen, you know, I don't care what role you take on, 그냥 들어만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Okay, so before moving on to part four, I have some new music for a Music Boutique segment today as well. 노래 사연 하나 더 신청해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5616님 문자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제 딸에게 귀여움 담당 직책을 줘야겠네요. Right. Don't you think that's a great idea? So I should assign my daughter the cuteness role of the family. James Blunt 20대 시절 출근길에 즐겨 듣곤 하던 곡이에요. 아까 이제 James Blunt 곡을 틀어드렸는데 You are beautiful 그 곡. 근데 메시지 주신 게 둘레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중간부터 들어서 어떤 릴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뭘까요? So I was driving from this 둘레길, this walk trail, and I kind of missed what was in the middle. I missed, you know, what was going on with the show. 릴레이는 아니고요. As you know, we have 바통 터치 on Friday. 금요일날 이제 그 선곡 릴레이가 있긴 한데 this one every Wednesday just to kind of reiterate our Wednesday hump day English 수요일마다 저희가 영어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영어 표현 하나를 제가 제시하고 그 표현에 맞는 사연 expression 그러니까 example sentence를 보내 주시는 겁니다. So just to learn an English expression every Wednesday. Today's expression was be in charge of.

뭐뭐의 담당이다, 뭐뭐의 직책을 맡았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거에 맞는 표현을 갖다가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So, you know, as one of the listeners sent in, she assigned her daughter. So she, her daughter is in charge of cuteness of the family.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소개가 된 거고요. So in case you're, if that's the question that you are asking, 5616님 감사드리고요. 조금 일찍 참여해 주셨으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은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ir Supply, The One That You Love.

0: 아르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르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Welcome to Music Boutique. And Music Boutique is my daily playlist with a story. 오늘 준비한 Music Boutique 내용은요. The way I listen to music these days has changed quite a bit. 요즘에 음악을 듣는 방식,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방식이 I think it has changed quite a bit, as I said. I say that again. 왜냐하면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찾아서 듣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nowadays I think I rely a lot more on those curations, you know, function, features by the streaming platform. 이 음원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그 큐레이션 해줘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음악을 통해서 많이 좋은 음악을 찾습니다. And I think it's great because basically it analyzes my listening pattern and my taste in music, right? And they would recommend music that would suit my musical taste. And a lot of times it works great. 그래서 참 좋은 음악을 많이 이렇게 알고 틀어주나 내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그런 신기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And this song, I want to start today's Music Boutique with this song that I came across recently. 그냥 전혀 이 아티스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요. 그냥 노래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계속 듣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아티스트가 누구일까 어저께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 먼저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This is a song by an artist named Valve Moon. Valve Moon. 굉장히 힘들죠. Valve Moon. V-U-L-F-M-O-N 이런 아티스트인데 The song is Valk입니다. 들어보시죠.

Vaughan, Vaughan라는 곡이었습니다. Love the brass sound. I know it's an instrumental, 근데 너무 시원하고. So I was listening to this song for some time, and I didn't even know the artist's name. 그냥 save 해놓고 그냥 그 음악을 계속 들었지. I didn't even look at the artist's name. 자세히 보니까 Vaughan이라는 아티스트인데,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분 음악이 누굴까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So I got curious and asked who this person is. 근데 알고 보니까 this is actually Vaughan's 2025 album titled DEG, and it was made by this guy named Jack Stratton. Stratton은 이 Vaughpack이라는 밴드의 리더이거든요. And that's when I went, oh, okay. Vaughan and Vaughpack. Vaughpack은 굉장히 제가 즐겨 듣던 이 밴드이거든요. Although I didn't really catch a striking similarity between those two. 근데 그 리더의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연결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So, Vaughpack is a funk soul band, actually, sort of a musical collective formed by Jack Stratton. 이 Jack Stratton이라는 분이 약간의 프로젝트 밴드로 시작한 2011년에 시작한 밴드인데, they have the default players. 밴드 자체는 이제 그 고정 멤버가 있는데, vocalist, they would actually hire different vocalists, feature different vocalists. 약간 객원 보컬 시스템 같은 콜렉티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울리는 그런 밴드인데,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Vaughpack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This is Vaughpack 1612.

It's what you have to do. It's hard to make up

Vaupac, Wait for the Moment 였습니다. Love, love their music. 그래서 내가 그 Vaupac의 음악이 좋게 들렸구나. 같은 분이 시작한 프로젝트니까. So I kind of dig into this guy, Jack Stratton. 어떤 음악을 또 프로듀서했고 만들었는지 좀 찾아봤는데 another interesting find, another project that he was involved with is a project called The Fearless Flyers. Fearless Flyers, 이제 인스트루멘탈 위주의 그런 밴드인데 이 Vaupac의 멤버와 다른 분들 좀 이제 합쳐서 이제 만든 프로젝트인데 One interesting name that I found on this project is Mark Lethierry라는 분인데 이 Snarky Puppy라는 밴드가 있어요. Snarky Puppy는 어떻게 보면 실용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거의 worship하는 그런 이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나 정말 엄청난 연주자들이 만든 그런 하나의 또 프로젝트거든요. Snarky Puppy. Snarky Puppy의 또 기타리스트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이런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e Fearless Flyers입니다. Ace of Aces.

Yes, Fearless Flyers, Ace of Aces.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 또 코리 웡이라는 분 계신데, he is known as the modern funk master. 이 클랭기타로 짹짹짹거리는 그 기타의 또 마스터이신 분, 그분도 함께했더라고요. No wonder it sounds so tight. 그래서 처음 들려드렸던 곡 있죠. Buffman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 Buffman 프로젝트 앨범에 이 듀엣곡이 하나 있습니다. Evangeline Barose라는 싱어송라이터와 함께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Buffman and Evangeline, It Might Have to Be You.

Bobman and Evangeline, It Might Have to Be You. Again, such a minimal but clean sound that I love. 그럼 Bobman 그 앨범에서 마지막 곡 하나 더 틀어드리고 오늘 마감할까 합니다. It's actually a piano instrumental. 두 연주자가 나란히 한 대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의 피아노 연주곡인데요. Banque de Poisson이라는 곡입니다. That's going to be the last song.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cutie님'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Vopman with Jacob Jeffries. The song is Banque de Poisson.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首尔的街头放慢脚步，
3: 用耳朵去感受这座城市的温度。
2: 这里是 Walking Seoul， 陪你一起边走边听刚刚好的首尔。
3: 那说到首尔的初夏，很多人第一时间想到的可能是汉江、南山或者是各种花卉庆典。
2: 但其实有时候最让人难忘的风景不一定是来自大型的景点，而是藏在居民区里的某一条小路。
3: 没错，今天我们要去的地方就是这样一个很有生活感的角落。
2: 嗯，它没有巨大的招牌，也不是官方打造的热门景点，却在每年春末初夏的时候吸引了不少人专程前来散步拍照。
3: 哦，听起来很神秘啊。
2: 那我们这个胃口已经吊足了，那今天要带大家云散步的地方呢，就是位于西大门区延禧洞的延禧洞玫瑰巷。
3: 哇，玫瑰巷。

That was Washing Dishes by Jack Johnson.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lcome to your daily Kickstarter. It is Morning Groove on TBS EFM. 우리가 매일 아침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샤워를 해도 한 반나절 지나면 다

다시 땀나고 또 냄새도 나고 방 청소도 열심히 꽤나 하는 편이죠. 청소기도 돌리고 요즘 막 창문 열어놓잖아요. 그럼 먼지들도 금방 수북히 쌓이고 바닥 더러워지고 항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I guess that is the routine, the basic cycle of our life. And you know, I think we beat ourselves up over the wrong things. We see the mess come back and feel like we're failing, but the dishes pile up because you ate. The bed gets undone because you actually slept in it. And that is not chaos. That's just life being lived in. So, you know, instead of just dreading the next cleanup, maybe we just nod at it. It's like the rhythm that keeps us going.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더러워지면 또 치우고, 내가 냄새 나면 다시 샤워하고, 무한 반복입니다. 진짜.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그걸 우리가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잘자잘한 거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메시지 남겨드리면서, We're gonna start today's program. How exciting! Because we're live today. 생방송으로 오늘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 신나는 유쾌한 모닝 그루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tuning in through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똑똑똑,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알바생인데요. 어서오세요. Welcome, welcome. 우리 알바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오셨나?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et's see who are listening at this moment. Of course, our young H님, 우리 반장님, 중성.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인사 건네주셨고요. Water Tank님, one of our avid listener too. 상쾌한 아침입니다. 맞아요. 정말 상쾌하죠? 오늘 아침 햇살도 쨍쨍하고 말이요. 물론, 오후엔 많이 많이 덥겠지만. Happy Lif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동아리 준비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So, looks like you have started your day extra early today, preparing for the rest of your day. Happy Lif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지금 말똥말똥하신 상태시겠네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And of course, 상민님.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상민님, good morning. 유후. Okay, morning groovers. I'm really excited to spend the rest of the 2 hours with you guys. 2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파티할 생각에 신난 서머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We're gonna have a word from our sponsors.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how it goes. I ask you a simple question and you answer to my inquiry. So today's question is going to be this. Is there one thing you always Keep clean, no matter what. 여러분들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So let me know about that one thing or one place that you would like to keep clean, no matter what, no matter the circumstances, you have to make sure that that place is clean for you. 뭐 나는 그렇게 깔끔한 사람 아닌데요 싶은 분들도 딱 하나만큼은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깔끔한 사람들은 여러 개가 있겠죠.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It could be, I don't know, your bed or your car. It could be your drawer or something like that. To give you my answer, I try to keep the places where I live really clean as much as possible. So I vacuum every single day too. But the thing is that the places that I would like to keep clean are the places where I can see. So that means if you open my closet or if you open up the drawers in my place, they're not so organized. 그래서 저는 좀 보이는 곳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눈에 안 보이는 곳은 조금 이제 흐린 눈하고 약간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뭐 신발장이라던가. 창고라던가 옷장 안에는 그렇게 정돈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더러운 건 아닌데 이제 보이는 데만 좀 깨끗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예. 화장실도 나름 깨끗하게 쓰는 것 같고요. 예, 청소 되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보이는 곳이니까.
안 보이는 것은, 모르겠어요.

감독님은 뽀득뽀득 이렇게 소리나게 세차를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차를 좀 열심히 닦으실 것 같아요. 와, 나 맞았어. 그런 어떤 저런 직감이랄까요? 제가 좀 오랫동안 봐왔는데, 나차 깨끗해요. 이런 게좀 적혀 있기는 해요. 차 색상도 약간 검정색일 것 같은데요? 그쵸? 맞나요? 아, 그건 아니고, 죄송해요. 아, 흰색 차라고. 흰색 차면은 더더더 깨끗하게 항상 유지를 해야겠네요, you know? It's really not easy to keep your cars clean, especially if the color is black or white, actually. 금방 때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 감독님은 딱 그럴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도 내 차만큼은 깨끗하게 닦으리. 손세차 하실 것 같은데. 그쵸? 오. 근데, this is the thing about engineers. They take a good care of their cars. 보통에 이제 감독님들은 자동차를 좀잘 아시고 하시기 때문에 차를 좀 애지중지 하시더라고요. So, last time I had to exchange the battery for my car because it ran out. So I had to go to the place where I can exchange the battery and I paid approximately like, 얼마냈지? 한, 뭐, 20만 원 가까이 낸것 같은데, 여기 TBS 출신 감독님께서 나한테 5만 원 주면은 그냥 갈아주는데 그거 왜 그랬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동차를 굉장히 좀잘 아시고 아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nyways, 말이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this is today's topic. Is there one thing that you always keep clean no matter what? 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편이에요. 나는 땡땡땡을 써요. 뭐 이런 샴푸 광고 느낌이 나는데 anyways, let me know.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I'm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e suffers. Make some room.

0: Well, well, morning groovers, let's find out that one place or the one thing that you can keep clean. 다른 건 몰라도 여기만큼,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싶은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고요. Kim's fam responded really quickly, actually. 재빠르게 우리 Kim's fam 모닝 그루버께서 답을 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퇴근 후에 운동 가기 전에 샤워, 운동하고 나서 자기 전에 샤워, 하루에 샤워를 세 번씩 합니다. So if there is one thing I strictly care about, it is my personal hygiene. I shower right after waking up in the morning, shower again after work before going to workout, and take another shower after exercising before heading to bed. I end up taking a shower 3 times a day. Especially for summer, it's kind of a must, right? Because we sweat a lot.
1: 여름에는 특히나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샤워를 좀 더 평소보다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리고 약간 더워서 샤워하는 것도 있기는 하고요. 그쵸? 시원한 물로 조금 완전 차가운 물은 좀 힘들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 좀 이렇게 상쾌한 그런 기분이 있으니까 샤워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So I have a friend who always keeps her personal hygiene really, really clean. 항상 막 손 열심히 씻고, 막 머리도 진짜 자주 감고, 막 향수 같은 거.

이렇게 막 뿌리고 막 항상 그 위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완전 방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 본인만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개인 위생 이게 잘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또100%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 집은 열심히 치우는데 그냥 본인 위생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텀좀 이렇게 털털한 분들도 계시고 참 사람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샤워 자주자주 해주면 좋죠. 땀 많이 흘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찝찝하고. 3, 4, 6, 8. 아, 우리 굶수저 신바님이시죠. 얼마 전에 원래 점프 잘하셨는데 30대 이후로 계단을 조심조심해서 내려오신다는 우리 금수저 신바 모닝그룹어 어서 오세요. Welcome to the program. They said, 써머피디님 안녕하세요. 신바입니다. 두 번째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매일 제 출근 타임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 가기 피곤해요. 집에서 쉬고 싶다라고 해주셨네요. 저는 차 안이랑 사무실 책상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남한테 보이는 부분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네요. So, of course, there is someone who is really similar to me. The places where you can see, the places where other people can see, you would like to keep those places clean, such as your desk at your office and also inside your car. Oops, I'm feeling a little guilty. I have to vacuum my car soon. 저차 안이 약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려고 해서 저도 차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남들이 좀볼수 있는 건. And it feels good, doesn't it? You know, once you arrive to the office, once you wipe the desk with the tissue, wipe off the desk, dust and everything, 그 먼지를 막다 털어내고 이제 자, 일을 해볼까? 이러면 약간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쵸?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책상을 닦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언제냐면요. 처음 자리를 이렇게 옮기시기 직전에. 그때 되게 열심히 닦으시고, 아까 여쭤봤더니, 책상 열심히 닦으시지 않나요? 했더니, 아,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닦으신다고. 또 이제 옮기시면 또 닦으실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Anyways, 뭐 이렇게 우리 3468 모닝그룹어 깔끔한 책상에서 오늘도 기분 좋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요일이지만요. 우리 조금만 힘내보아요. Moninggroupers, keep letting me know.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 나 여긴 좀 깨끗하게 유지하는 편인데? 자랑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So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this one place or one thing that you would like to keep clean or you always keep clean.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다면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for our 금수저 신바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이죠. Here is Bruno Mars, The Lazy Song.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And I'm back to you guys.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덕분에 오늘도 상쾌하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진님. Welcome to the program. And Dr. Paper is also her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하트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또 다정한 인사 여러분들 많이 많이들 건네주세요.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이 한 5배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Not so sure about that, but doesn't it feel nice to greet to each other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그냥 saying hello, saying have a nice day, it just makes it feel so good. And we do that here every single day here on Morning Groove. Anyway, Morning Groovers, is there one thing that you always keep clean no matter what? 여러분들, 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나 자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Ben's Burrell responded, Since I try very, very hard to keep everything around me clean, I end up with an average kind of somewhat orderly mess. Any advice? Not so sure because I'm not the person, I guess I'm not in the place to give you any advice because I'm not the person who always like to keep things clean around me. I don't try that hard. So can you give me some advice actually? 그리고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저는 손톱인 것 같아요. 오, 손톱을 길러본 적이 없어요. 조금만 길면 바로 깎아버려요. 어제는 아로마 오일을 만드는 수업을 받았는데요. MBTI별 오일을 만드는데 뼛속까지 ENFP인 제가 향을 맡아보니 ISTP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향을 맡으니 너무 좋았어요. 비염 스프레이도 만들었고요. U2의 Sweetest Thing 신청해 보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s there such a thing called MBTI oil? And then they tell you like which MBTI you're suited for? 이런 게 있다고요? 너무 신기한데? So what is the scent of ISTP? 뭔가 바카스, 뭔가 바카향? 막 그런... 말이 잘못 나는데. 뭐 약간 그런 향인가요? 그리고 ENFP는 뭔가 레몬향인가? 상큼한 그런 통통 튀는 성격이니까? 뭐 그런 건가? Like, who defines this? 이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부터 ISTP의 향이니라 이러면서 이걸 누가 정하는 건가요? 너무 신기한데? But anyways, I totally feel you when it comes to your fingernails. You keep them clean, you never try to grow them, and you always try to keep them clean.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 흰색 부분이 보일 때 손톱을 깎아버려요. 그래서 그 더러워질 틈이 없고요. 이렇게 뭐 이제 네일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You know, like Koreans are really known for like doing really good gel nails. Like we have a lot of professionals. 그래서 막 샵도 굉장히 막 좋은 데 많고 막 예쁘게 하는 거 우리 좀 유명하잖아요. 저 20대 때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근데 I realized that gel nail doesn't last on my fingers more than a week. 뭔가 일주일만 지나면 막 다 뜯어버리고 싶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랑은 좀 안 맞는구나 싶어서 After that experience of having gel nails trials, I just try to keep them short and clean. 우리 체육부장님과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손톱 그래서 한 지금 10년 동안 네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 토네일도 마찬가지예요. It just goes for the same for my toenails too. I like to keep them clean. 클린한 거 맞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재밌네요, 답변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 이것만큼은 좀 깨끗하게 유지해요. 자랑자랑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rag about the things that you like to keep clean, no matter wha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 받고 있어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ENFP 체육부장님. ISTP의 향 많이 많이 맡으시면서 Let's all listen to U2, Sweetest Thing.

Thank you.

That was Another Day by Sting. 주문이 모닝 그룹 said, "Good morning, everyone. Everything will be fine. I know if you're going through some hardships, if you're having a tough day, don't worry because everything will turn out just fine."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좋아질 겁니다. 뭐 힘든 일,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버티고 힘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26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서머 PD 한글이랑 영어가 다 나와서 그런지 초등학교 1학년인 지아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등교길에 제가 차에 타기도 전에 먼저 라디오부터 켜두는 찐팬이네요. Can you give me a big shout out to Gia and tell her, Gia, have a great day at school and listen to your dad.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So I hope you're listening at this moment, Gia, with your dad, I suppose, on your way to school. So your dad said it. You gotta listen to your daddy. 뭐, 근데 말잘 들으면 사실 지아도 좋고 아빠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지아가 아빠 말 들으면 아빠도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지아가 갖고 싶은 것도 사줄 수도 있고요. So it's all about give and take. Even in a relationship between your father and you. 그래서 뭐 이제 부자지간에도 항상 이런 give and take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또 우리 622 아버님도 지아한테 또 이렇게 상냥하게 해주시고 아침이잖아요. We gotta start the day in a good mood. 그래서 서로서로 사랑해, 감사해 이런 말 예쁜 말 나누면서 좋은 등교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Thank you for tuning in, Gia, every single day. 라디오도 이렇게 먼저 딱 켜버리시고 어머님, 아버님은 다른 거 듣고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아가 정말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 드릴게요. Okay, so during the song break, me and 박은혜 팀장님 wer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these fingernails. 뭐 이제 결혼식을 올리면 신부가 네일아트를 하는 게 거의 필수래요. 그래서 너 나중에 결혼할 때도 네일아트 안 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it got me thinking like who stares at your nail when you're a bride? 신부인데 진짜 누가 손톱을 보나요? 전 진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뭐 사진 촬영할 때 뭐 할 때 보통 네일아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고요 신부들은. 근데 팀장님은 또 안 하셨대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안 하지 않을까요? 전 요 옥수수 할 만한 손톱을 누가 볼까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But anyways, what do you like to keep clean, morning groovers? 나 이것만큼은 좀 깨끗하게 유지해요 싶은 사연 받고 있는데 우리 서비 모닝 그룹업께서 굿모닝 샤워하고 벽, 바닥, 물기 제거요. 아, 솔직히 너무 귀찮은데 안 닦으면은 물때가 껴서 꼭 하려고 해요. 샤워 부스랑 유리 바닥이요. So wiping off the water from the walls and floor after a shower. It's so important, right? 이렇게 해야 이제 청소 주기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때가 덜 끼니까. 이 물 쓰는 거 진짜 귀찮죠. 쓱쓱쓱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화장실 청소 자주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또 화장실이네요. 저는 화장실이요 건식으로 쓰고 있어서 청소하기가 조금 수월하긴 한데 샤워하고 나서 창이랑 욕조 청소하고 변기 자주 닦아요. 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For me it is the bathroom since I keep it dry. Cleaning is a

bit easier, but I still clean the windows and the bathtub right after showering and wipe down the toilet frequently. I'm glad that it's not too big. 이게 화장실 닦는데 그 락스로 빡빡 문질러가지고 뽀득뽀득 닦으면 기분 좋은 건 있긴 있어요. But to give you a little tip or an advice, 자, 감히 조금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락스 청소하실 때, 이제 수영 안경이랑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전 눈이 너무 매워가지고, 저 화장실 청소할 때 수영 안경 끼고 해요. 좀 TMI죠. 그냥 생눈으로 했더니 눈이 막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독하구나 해가지고, KF 그 94그 마스크 쓰고 수영 안경 낍니다. 수영할 때는 안 끼고요. 수영을 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청소용입니다. 너무 웃기겠죠? 뽀로로 같을 것 같은데. That is me. 여러분들 이렇게 TMI까지 전달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This is the one place that I like to keep clean. What are those?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And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Don't go anywhere. Don't go anywhere. 여러분 어디 도망가시면 제가 잡으러 갑니다. Here is REM, Rockville.

listening to this program with their 4-year-old and 6-year-old kids together while having breakfast. 맞아요. 아침 먹으면서 또 썸머 언니 얘기하는 것도 듣고 이모네요. 네, 죄송해요. 어디 언니를 들이밀어? 뭐 아침 시리얼 먹고 과일 먹고 건강히 먹으면서 또 학교 가야겠네요. 그쵸? 수요일이에요. 주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이들도 분명히 주말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파이팅! 썸머 이모가 응원 보내드리고요. 친구들한테도 모닝그룹 많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Thank you in advance. Thank you very much. KMS. Good morning, Summer PD. Fighting. Oh, thank you. 저도 파이팅 할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파이팅 외쳐드리지만은 저도 가끔 이렇게 파이팅 소리 들으니까 좋은데요. 파이팅 외쳐보아요. 다 같이. Benny also said, Good morning from the Philippines. 국제적인 라디오 프로그램 필리핀에서 항상 매일같이 듣고 계시는 우리 정말 감사한 Benny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kay, morning groovers. Today is a time for you to brag about the places that you like to keep clean. 오늘은 여러분들이 약간 자랑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나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할수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한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Dragon Duck also sent in a message with a picture, actually. And they said, What I always keep clean is my small farm. The farmers say farming is the battle with weeds. I always try to keep my farm clean from weeds visiting every morning and evening. And I can see there's such a nice and cute farm. It looks like a little garden almost. 여기서 이제 상추도 키우시고 마시는구나. It's kind of fun to pick up the things that you have grown on your farms and, use those ingredients for cooking and everything, doesn't it? 이게 또 로망이잖아요. 많은 분들의 텃밭 하나 이렇게 키워가지고 상추도 떼가지고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막 드시고 하시는 거. But I know the drill. I heard that it's really not easy to keep those farm clean. And also to keep those, plants keep growing. 이게 날씨 영향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이 잡초 자라는 게 되게 무섭게 자란대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 잔디 관리하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밀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막그 잡초도 되게 많고, 막 약도 뿌려야 되고. It takes a lot of effort, a lot of time and effort, and energy even. So it's not easy, but keep up the good work because it looks nice to see those nice small farm being all cleaned up. 이렇게 좀 깨끗하게 또 유지하는 거 보시면 사진도 찍고 싶고, 막 뿌듯하고 이런 기분이 드니까 그 맛에 또 하는 거죠. 우리 사뚜기 모닝 그룹어, 저는 안경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 안경을 깨끗하게 닦은 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도 수시로 안경을 천으로 닦아주고 있어요. 제 눈은 소중하니까요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also sent in a song request. So this is for me. It is my glasses. I keep my glasses clean. The first thing that I do when I open my eyes in the morning is clean my glasses thoroughly before putting them on to start my day. 안경 끼시면 얼마나 이게 막 뿌얘지고 먼지 쌓이고 막 그렇겠어요. 그래서 보통 안경 클리너 가지고 다니시죠? 주머니 속에 넣으시거나 하셔가지고 수시로 안경을 이렇게 쫙 닦아주면은 다시 맑은 세상이 된 느낌. 이게 얼굴 막 자주 만지거나 뭐 어디 막 약간 부딪히거나 막 이러면은 안경 금방 막 지문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닦아줘야 됩니다. 안경을. 김 서릴 때도 이렇게 열심히 닦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루틴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나 이거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해요. 나의 텀블러 매우 깨끗해요. 나의 방 매우 깨끗해요. 먼지 하나 없는 내방 자랑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move on to our segment, everyone. We have Remake Rewind stored for you. 오늘 리메이크 리와인드 코너, 리메이크 곡과 원곡 맞추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So get ready for that. I'm gonna be back for all that fun segment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our 사뚜기 Morning Groover, Elsa and Glenn Medeiros, Friend, You Give Me a Reason.

0: 바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보태서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which would be the remake version.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nd then also, feel free to add on your comments about those musicians, your thoughts, memories behind those musicians, and so on.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아이들과 함께 맞춰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If you're a music lover, you will fall into this segment too.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out of many, many good remake songs, we have picked one song to play for you guys today, and that is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라는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이 노래 아시죠? 제가 효린 씨 되게 좋아했었어요. 시스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지 않나요? 약간 효린 언니랑 서인영 언니랑 좀 비슷한 느낌의 보컬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원시원한 그 보컬리스트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yeah, this is a song that I used to love listening to. And also, you have to remember that this is a remake version. 이게 또 리메이크 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이 효린 씨가 부른 '널 사랑하겠어'의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While we listen to the song. But of course, if you have no idea, we're gonna give you a kind hint. 여러분들도, 뭐지? 뭐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분명히 저희가 또 힌트를 친절하게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The hint is coming up right now, so listen up. There's gonna be a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한영 라디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버전 친절하게 힌트 제공해 드릴게요. 우선 한국어 힌트. 이곳에서는요. 사자도 출근하고, 기린도 출근하고, 호랑이도 출근을 합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또 부모님들이 어린이날 주로 이제 많이 가시는 장소이기도 해요. 어린이날에 특히 기린 친구들, 사자 친구들이 많이 바쁩니다. 예. 이곳은 어디일까요? So here goes an English hint. You can easily find many different animals here, like tigers, giraffes, monkeys, and so on. But you probably shouldn't keep these residents as pets. Oh, what might be the answer?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의 원곡자. 짐작이 가시나요? 짐작이 가신다면, get busy. 손가락 얼른 얼른 움직여주세요. 여러분들, 정답자가 될수 있습니다. Okay, while you take that guess,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This is 효린, 널 사랑하겠어.

What a nice soothing music to listen to on a Wednesday morning, isn't it? 약간 제말 공감되시나요? 뭔가 그 효린 씨 보컬이 서인영 씨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요즘 서인영 씨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봐서 그런지 보컬이 되게 시원시원한데 또 효린 씨 노래 버전으로 오랜만에 들으니까 they sounded quite similar. But anyways, 우리 Sunset Morning Groover looks like she is very excited about this segment. 와, 리메이크 리와인드 한다. 널 사랑하겠어. 꼭 맞추겠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can you come up with the answer, Sunset Morning Groover? You know, if you have that excitement, you might come up with the answer. 정답 어딨나요? 정답 주세요. Okay. Many of you guys guessed the answer. 여러분들 또 힌트 또 들으시고 정답 맞추신 거죠? 우리 4412 모닝 그룹어 정답 자연농원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과연 그럴까요? 땡버랜드죠. 예전에 이름이 이제 자연농원으로 제가 그때 모닝그룹에서 처음 배우게 되었었어요. So I got to learn about this place called 자연농원 that used to be the old name for Dangverland, located in 용인, right? 자연농원이라고 불렸었다는. 그때가 이제 딱 우리 박원희 팀장님 고등학교 시절인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언젠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시기가 예. 시기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예. Okay, let's move on. 넘어갈게요. 우리 얼짱님께서 순간 정답이 유리상자인가 하고 헷갈렸어요. 정답은 동물원이라고 해주셨어요. 유리상자랑 비슷한가 느낌이 뭔가 되게 감미로우시잖아요. 유리상자. 널 사랑하겠어. 조심스럽게 널 사랑하겠어. 얘기할래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메들리로 좀 가능할까요? 유리상자 삼촌들. 정답은 동물원이라고 보내주셨고요. 7641 Morning Gi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동물원.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a lot back in the days, and the answer is zoo. 동물원. 이라고 해주셨고, 코코님 정답 동물원. 그리고 서비님도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Good guess, Morning Goovers. 역시 여러분들 제 힌트 덕분에 맞추신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Okay, so the answer is indeed zoo. 동물원이 정답이었습니다. Which version do you guys like better? We just listened to the remake version and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in a minute. So I want you guys to tell me which version you prefer to listen to. 저는 효린 씨 버전도 되게 좋아해요. 효린 씨가 맨날 시스타에서 되게 발랄하고 그런 에너제틱한 노래들 많이 이제 그룹으로 불렀었다가 이게 발라드를 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So I quite enjoy listening to 효린's version too. But we're gonna see by listening to the original version in a minute. So, anyways, to give you some knowledge about this music knowledge about this whole remake process, this song,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originally was released back in 1995 as the title track of 동물원's sixth album, 널 사랑하겠어, and became one of the group's signature love songs. 굉장히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사랑 노래죠. This song was written and composed by member 김창기 for his wife, actually. Ooh. And the song is cherished for its sincere lyrics and warm acoustic sound, making it a timeless favorite across generations, which is why probably there was a remake. 김창기 also revealed that he wrote the song for his wife, which may explain why its simple declaration of love continues to resonate so deeply with listeners. 와, 진짜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사랑한다, 주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래 불러주면 얼마나 또 이렇게 감미로울까, 감동스러울까. 이런 노래, 이 노래 축가로도 꽤나 많이 불렸겠는데요? 그쵸? 뭔가 다짐 같은 노래잖아요. So basically, it is a declaration of love. Basically telling you how much you're going to love this person, you know, how you will be dedicated to this person. So it's quite a lovely lyric indeed.
우리 뒤늦게 또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5754 Morningover responded. 정답은 동물원입니다. 주행 중에 듣다가 얼른 주차하고 보내요. 아, 잘하셨어요. 주행 중에 문자는 no, no, no. 안 돼요. 금지입니다. 네, 모닝그루브 규율에 나와 있어요. 네, 주행 중에는 절대 문자를 보내지 아니한다. So basically it's written in the rules of Morningover. So no texting while you're driving, but thank you. 또 얼른 후다닥 주차하신 것 같은데 정답 맞히셨습니다. 우리 서비님께서 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성이네요.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그리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이런 명곡들이 생각났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they also have good remakes too, don't they? 리메이크 곡 여러분 진짜 많이 소개해드릴 거니까 이 코너 수요일마다 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anny texted. 굿모닝 서머피디님 정답은 zoo. 변진섭에 이어서 제가 동물원까지 크크. 딱제 감성이네요. 저는 내일부터 주말까지 회사에서 제일 친한 동료 데니스와 중국 광저우로 여행 가요. Excuse me. 마침 거기에 동료 주재원도 있고 해서 즐거운 시간 기대되네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동물원의 해와동이요라고 해주셨어요. So you're going on a trip to Guangzhou in China with your friend Dennis, and you have some friends there. So obviously you're gonna have some good time.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시겠네요. 또 가까우니까 또 여행 다닐만 하실 것 같아요. 비행시간이 길지 않은 게좀 장점이긴 하겠네요. 그쵸? Thank you for sharing your plan, Danny Morningover, and don't forget to come back and tell us how your trip has been afterwards, okay?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신청곡들이 꽤나 많이 왔는데, you know, we're gonna have to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저희가 원곡을 안 들어볼 순 없어가지고, we're gonna play the original song, 동물원 version. This is 널 사랑하겠어.

weather forecast. Another hot day is in store for much of the country, with temperatures reaching the 30 degrees Celsius mark in many areas. Despite the summer-like heat, brief showers may develop across the capital region, Gangwon, Chungcheong, and inland southern regions. These showers will begin during the morning and may continue into the early hours of tomorrow, affect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land Chungcheong, the Jeolla provinces, and parts of the Gyeongsang region. Rainfall amounts are expected to range from 5 to 40 millimeters.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6 to 22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are expected to reach 24 to 31 degrees Celsius. For today's high temperatures, we are looking at 32 degrees Celsius in Seoul, Daejeon, and Jeonju, 28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and Busan, and 27 degrees Celsius in Jeju. You will also want to be mindful of the UV index today. Between noon and 3 p.m., UV levels are expected to reach the very high category across most of the country. If you'll be spending time outdoors, be sure to protect your skin with sunscreen, a hat, or sunglasses.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6.9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All right, Morning Groovers, back to our topic. Where do you like to keep clean? What is one place that you can absolutely keep clean? 우리 이영준 Morning Groover께서 아들과 듣다가 출근 전 보냅니다. 우리 아들은 꼭 깨끗하게 하는 게 어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말을 깨끗이 고운 말을 쓰려 한다고요. 수고하세요. 라고 정보 알려주셨네요. So listening with my son and sending this before heading to work, when I asked my son, what is one thing you always keep clean? And my son actually said his words. He said he tries to speak cleanly and use kind language. Isn't this so important? Just imagine. Imagine that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always keep the best hygiene, who keep your house clean and everything, but say bad words all the time. That person doesn't look clean after all. 아마 내가 뭐 자동차를 막 이렇게 막 갈고 닦고 막 반짝반짝 막 이렇게 막 빛나게 막 코팅하고 내 방도 깨끗하게 먼지 한 올 없이 이렇게 막 청소하고 해도 말을 할 때 막 욕설을 막 뱉들고 막 예쁜 말 안 하고 막 거칠게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에는 말이 내가 된다. 내가 말하는 것들이 곧 나를 가르치고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What you say basically defines who you are. So this is like really, really important. 아드님께서 굉장히 또 지혜로우시네요. 예, 이러면은 잔소리할 필요도 없겠어요. 방 좀 치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예쁘게 하면은 아닌가? 또 뭔가 지저분한 방 보면 화가 나나요? 그래도 저는 말 예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나중에 사회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국 모닝그룹, 조국 모닝그룹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해보니 깨끗이 하는 부분이 사투기님과 똑같이 안경입니다. 땀도 많아서 수없이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유분이 수시로 묻어서 뿌개지면 너무 답답해서 저는 안경 닦기에 에르메 땡이라고 불리는 안경 클리너와 그리고 일회용 클리너로 수시로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무더운 날씨를 이겨낼 제목 그 자체로 여름스러운 노래 포지션의 썸머타임 신청합니다. This is like the perfect message with the perfect song request. And also you like to keep your glasses clean too. 안경 닦이기에 에르메 땡 이게 뭔가요? 저도 주변에 안경 쓰는 가까운 지인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이게 뭐 스프레이 같은 건가요? 이렇게 찹찹 뿌리면은 깨끗하게 뭔가 닦이는 걸까요? If this is called the 에르메 땡 of the glasses cleaner, like I'd like to know, like is it convenient?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고급이고 가격도 나가고 하면은 안경 닦는 그 과정이 꽤나 간단하고 한 번만 쓱 해도 잘 닦이는 뭐 그런 퀄리티여야 되는데 어떤 브랜드인지 궁금하네요. 안경을 안 쓰니까 이런 브랜드에 제가 전혀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닝그루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Okay, we're gonna play this song requested by 조국 모닝그루버. Let's all listen to this song together. This is Position의 Summertime.

And we just listened to 여름아 부탁해 by Indigo. And let's get back to your messages.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난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 유유라고 독백 문자 보내주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깨끗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좀 조화로워야죠. 어떻게 다 깨끗한 사람만 있으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피곤해요. Greg's 8979 responded. I like to keep my workstation clean, but 1 hour after cleaning, it is back to being a mess. That's all right. It basically goes back to the opening today. You know, that is life. That's basically a proof that we are living good life. 인생은 또 다로 이런 거죠. 샤워하면 또 더러워지고 닦으면 또 더러워지고 무한 반복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Speaking of working station, like workstation, keeping them clean and everything, yeah, people would often say that, oh, you know, if you clean up your desk, you're going to feel good, you're going to be able to focus better and so on. But sometimes I found myself cleaning my workstation because I want to postpone working.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일하기 좀 싫을 때 괜시리 이 먼지는 뭐지? 책상 좀 깨끗하게 닦고 시작해볼까? 이러면서 이게 다 미루는 과정이더라고요. 괜히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yeah. 우리 코코님께서는 굿모닝 그루브라고 해주셨고 많이 늦었지만 출첵! 예전에는 별명이 꼼꼼이라서 엄청 깔끔했는데 지금은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요. 깨끗하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대충 눈에 띄는 데만 깔끔하게 하면 됨. I was so neat and meticulous, but now I have given up all on that and just go with the flow. There isn't really anything I keep perfectly clean anymore. It's fine as long as I tidy up the places that are clearly visible.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유튜브로 청소하는 유튜버, 뭐 이제 주부 구단 막 이러면서 막 냉장고 안에랑 막 이렇게 팍팍 꺼내가지고 막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청소하고 후드 청소하고 막 이런 걸 가끔 봐요. So I like to look at the whole process of cleaning and I think to myself, how long will they be able to pull that off? Will they be able to live like that for the rest of their life? 그러니까 이분들도 분명히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날이 오겠지? 라고 이제 혼자 의심을 살짝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 야 그렇게 맨날 살면은 진짜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될까 포기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는 것 같아요. You know, sometimes you reach that point where you just want to give up everything and just live life comfortably without those worries.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티봉이 제가 지금 안고 있어요 보이시죠? 깨끗하게 하는 것은 꿀광 나는 반짝반짝 피부 비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 자외선 차단 그리고 꾸준한 모닝 그룹 청취 모닝 그룹 듣는 거랑 꿀피부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썸머 누나랑 티봉이도 보고 멋진 음악도 듣고 완전 좋잖아 라고 해주셨고요 여름 안에서 듣고 싶다고 또 이렇게 신청해주셨습니다 Oh yeah, you like to keep your skin clean. And to do that, you hav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because that means you have to sleep early and wake up early and have a good enough sleep. And also try to have enough water. 이 피부라는 게 근데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피부 아닌가요? 그죠? 저도 피부 깨끗하게 하고 싶죠. 근데 제 맘대로 안 돼요. 암만 잠을 이렇게 충분히 자도 뾰루지가 나 있기도 하고 이래서 피부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선셋 모닝 그룹아 피부 진짜 좋으시구나. 아유, 부러워요. 부럽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I guess we have to close out the program today. 두 시간이 벌써 흘렀기 때문에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다시 보기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Deuce, 여름 안에서.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Bobby Caldwell, Heart of Mine, to get started on this Wednesday morning.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Happy Wedn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101.3. Today is June 17th. The time is 10:06 and 13 seconds. I'm your PD and producer and DJ. PD, producer, DJ. A lot of titles there, right? I'm your PD, DJ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101.3 TBS EFM on the FM waves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on 보이는 라디오,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further,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You can find it by searching 101.2, 101.3.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 여러 곳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진행되고 있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문자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1013에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as you know, we have our couple of reruns for this program.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tomorrow. So today is hump day, as you know,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Yes, it's hump day 2905, also known as hump day 2905, and also known as hump day 2905. Every Wednesday, we focus our show on learning an expression. So 매주 수요일은 약간의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변모하는 그런 날입니다. So, our goal is you can at least learn one expression by listening to our Wednesday broadcast. 수요일날 방송을 들음으로써 적어도 영어 표현 하나 정도는 익혀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Hump Day 2905입니다. Hump Day EQ 영어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혹은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 있죠. Everyone has a role that they play, whether it be at home, at work, at school, or within a group they belong to.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도 있고요. 회사에서 뭐 회의 준비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모임에서 뭐 회비를 걷고 또 돈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겠죠. Some people are in charge of preparing meals for the family members. You know, others are, you know, responsible for organizing meetings at work. And some people could be managing membership fees for a club or community. 이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과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 삶의 동기 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I think these roles really matter. Even a small responsibility can give us a sense of purpose and motivation. Knowing that something is entrusted to us often gives us a reason to care, contribute, and do our best. 그래서 이 맥락과 함께 오늘 제가 가져온 표현은요. Be in charge of something입니다. Be in charge of 뭐뭐를 맡고 있다, 뭐뭐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So today's expression for Hump Day EQ 영어 is be in charge of, which means to be responsible for or to have control over something. 그래서 보통 be in charge of 그 표현 뒤에는 명사가 따라오는데요. So after being in charge of, we use a noun. For example, I am in charge of a music playlist for our radio show. I'm in charge of the music playlist for our radio show. 저는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의 음악 선곡을 맡고 있습니다. 뭐, my case, I'm in charge of everything on this show because I am the only staff or employee of this show, right? So I can say I'm in charge of everything. I'm in charge of pretty much everything that's happening on the show, hosting, producing, writing script, right, selecting music,
and uploading YouTube videos. You name it, right? I'm in charge of three new employees at work. 저는 회사에서 이 신입 직원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 3명은 저의 책임입니다. I'm in charge of three new employees at work.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이런 질문도 받으실 거예요. Who is in charge of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는 누구 담당인가요? 누가 이 프로젝트의 리더인가요? 뭐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죠. So usually comes a noun after in charge of, right? Or you can use ing, 동명사가 따라오기도 하는데요. For example, she is in charge of organizing the event. 그녀는 행사 준비를 맡고 있습니다. She is in charge of organizing the event.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주말에는 아빠가 저녁 식사를 담당하십니다. My father is in charge of cooking dinner on weekends. 그렇군요. My father is in charge of cooking dinner on weekends. 이렇게 ing form이 나오는데 뭐 그냥 noun form으로 한다면은 My father is in charge of dinner or you know dinner preparation on weekends. 이렇게 하면 이제 명사형이 되겠죠. 주말에는 아빠가 식사를 담당하십니다. I think I used to be in charge of, I don't know, cooking something on the weekend. 뭔가 주말에는 제가 요리를 뭐가 됐든 하는 담당이었는데 I think that's been long forgotten. Sorry to my wife and my family members.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expression 배우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속하신 가정, 회사 아니면 모임에서 맡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So what are you in charge of? Whether it be at home, at work, or a friend group even, right?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So I'm in charge of, you know, paying the bills for my friend's meeting, you know. I'm in charge of, you know, bringing water for my sports club.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계신 이 담당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그 회사 이런 환경에서는 참 우리 많이 쓰잖아요. 누구누구 담당. 나는 이거 담당. 근데 딱 담당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Sail Away, Randy Newman 곡 듣고 오셨습니다. Before the break. So, 어떤 담당이신가요? 오늘 Hump Day 2905 EQ 영어 Expression of the Day in charge of를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담당이신지. 1202님께서는 카페에서 그룹 스터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고. That's the feel that you get from our Hump Day 2905. That's great. Okay. 같이 한번 공부하는 Wednesday Hump Day 대보.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우리에겐 항상 좋은 음악이 있잖아요. We always have you know, music to listen to in between our study sessions. So 그렇다고 뭐 제가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하는 그룹 스터디 같은 험프데이 EQ 영어 시간입니다. 1232님께서도 아빠가 책임지고 꼭 그때만큼은 끼니를 준비하는 그 집 참 부럽네요. One of my example sentence was my father is in charge of cooking meal on the weekends. 그런 거였죠. 주말에는 아빠가 이 요리 담당이다. So 1232님 is very envious of a home where father takes care of a certain meals, whether it be on the weekends. 그렇죠. 그런 집은 참 주부의 입장에서는 혹시 항상 미를 준비하시는 주부이시라면 굉장히 부러울 수가 있습니다. Right. I mean, I had aspiration like that too. 저도 역시

그런 꿈이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이 요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잃고 I also wanted to be like that, but somewhere along the way, I lost the confidence in cooking. And if you lose, you know, confidence in cooking, I mean, it becomes very difficult for you to kind of, you know, continue. That was my excuse.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집에서 또는 여러분들 친구 사이의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What are you in charge of?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빈입니다. 잘 되길 바랄게.

소수빈 잘 되길 바랄게였습니다. So, hump day 2905, we're talking about our responsibilities.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런 어떤 직책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담당, 어떤 맡겨진 일에 대한 또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죠. So I thought about my role at home. 저 같은 경우는 I think I have a very clear responsibility. I think I'm definitely in charge of driving. 집안에서 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하고 이제 아내밖에 없지만 my wife really you know dreads driving. 정말 운전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And you know I love driving. So that makes us a really perfect couple, I guess. 저는 운전하는 걸 즐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운전은 저의 몫이라고 볼 수 있고요. I think it is pretty much same for all the households. Like you know, men usually do the dirty work, right? 예를 들어서 뭐 변기가 막혔대거나 막 그런 거는 that's definitely my job. Whenever let's say our toilet is clogged for many different reasons, you know, the job of unclogging the clogged toilet is mine. 당연한 건가요, 그거는? But I'm really good at it. 정말 저는 뚫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Anyways, let me ask you again. What are you in charge of, whether it be at home, at work, or your communities?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Sweetbox, Somewher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강산의 Sun Tribe was a song you heard. So let's get to some example sentences sent in by our listeners. 저희 청취자님들 영어 실력이 어떠신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1202님 보내주셨습니다. DJ EQ, you are in charge of our morning soundtrack. Your great music selection always brings so much joy to us. Wow, that is very flattering. 이 저에 대한 센텐스를 보내주셨네요. 와,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상당히 저의 롤이 I am in charge of something very, very important. Makes me realize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202님. And as for my role at home, 1202님 says, I'm in charge of positive energy in my family. 와, 집에서는 이 긍정 에너지 담당이시라고요. 와, that's so precious, right? I don't think it's a role that can be replaced by, easily replaced by other people.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I think that could be the most important role that you have taken on at home. 신청곡으로는 You are in charge of how I feel 이란 가사가 나온다고 그렇군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인데 The way you make me feel 그렇군요. 아, 이 그 가사 내용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떠오르네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1202님 감사드리고요. 마이클 잭슨 This is The way you make me feel

The Way You Make Me Feel, 마이클 잭슨의 곡이었습니다.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5750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m in charge of looking extremely busy while listening to 101.2, 101.3. 그렇군요. I'm assuming that you're listening to us at work, right? 1012를 들으면서 굉장히 바쁜 척 하는 담당? 모르겠어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담당이라고 할 때는요, when you say you're in charge of something, right? You're representing a certain group of people. That means there are other people listening to 101.2, 101.3 at work. 1012를 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듣고 계신데, 그 중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바쁜 척 하는 것을 담당하신 분이다. So that means other people are in charge of something different while listening to 101.2, 101.3. Wow, I guess a lot of people are listening to 101.2, 101.3 at work that you have to take on a certain role. 그렇군요. 그게 저의 해석인데. 맞나요? Is that what you were trying to say? Anyways, 재밌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뜻은 제가 완전히 이해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I think the usage is good. 페퍼톤스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575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오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Peppertones 였습니다. I heard that Peppertones are actually working on their new album. 새로운 앨범 녹음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좋습니다. That was a song requested by 5750님, who is in charge of looking busy while listening to our show. I still don't get it fully. 스카프 들은 낙타님 역시 sentence 보내주셨습니다. I'm in charge of driving mostly. Just like myself. 그렇군요. 스카프 들은 낙타님 그렇군요. 남편분께서 이제 운전 안 하시고. I often seen wives driving in elder couples, but me and my hubby aren't at that age yet. What's going on with us? 그렇군요. 조금 나이 드신 그런 부부들 보면은 여성 분들이 이제 운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저의 남편과 저희는 그 나이 때는 아직 아닌데 어떻게 된 거일까요? Actually, my hubby doesn't like driving, so I just happily drive for the family. 아, 남편분께서 별로 운전 안 좋아하신다고. 그나저나 차에서 who is in charge of for the music? 누구에게나 음악 권한이 있나요? 운전대 잡은 사람 아닌가요? 이것도 남편 취향에 맞춰서 하고 참 무슨 회장님 모시는 것 같네요. That is a big question, a very controversial one too, right? You know, whoever is at the handle, driving, right, has the right to play any music he or she wants. That is usually the case, right? 근데 요즘에는 이제 블루투스가 이제 또 있으니까는 차량에 블루투스 연결된 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한이 아닐까요? So whoever with a phone that has a connection, Bluetooth connection to the car, right, can play whatever they want. I think that is the case with my daughter. 저도 이제 대부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음악을 트는데 보통 굉장히 많이 침범을 당하긴 합니다. I usually actually turn on the radio. 저는 음악을 따로 듣진 않아요. 이렇게 틀진 않는데 라디오를 조용하게 이제 틀어놓는 편인데 보통 이제 딸아이가 듣고 싶은 음악이 많더라고요. Or she wants to play an MR that she can sing to. That would be like the worst case. Just kidding. 농담이고요. 그러면 1232님께서 여러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았어. 그 곡들을 제가 좀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George Ezra, Paradise.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3: B. S.
4: Come on, yo!
3: EFM.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Welcome back to 101.2, 101.3. This is the second half of our program. This is your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So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 is also live as 보이는 라디오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find our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도 열려있는데요. 문자창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10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s, stories, or shout-outs. Please send them all my way. So we started the show by talking about learning this expression in charge of something, be in charge of something. 여러 담당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많은 sentence 보내주셨는데, then sort of we went on to talk about, you know, who has right to play music while driving. 약간 그 디스커션으로 넘어간 것도 됐는데, so I said, you know, whoever has the Bluetooth connection to the car has right to play whatever music, right? 왜냐면 자기 이제 전화기에서 그 음악을 틀으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And 독더미님께서는 남편 블루투스 연결을 끊어버리는. So there is a way, if you're driving, that is right. If you can delete whoever's a connection, a Bluetooth connection to the car, right? 기기 삭제가 가능하죠. 쿨피스님 같은 경우는 차에 타는 순간 나오는 곡으로 장악한다라고. I guess that might require a really good selection. 아니면 공평하게 세 곡씩 번갈아 리스트 만들어서 이렇게 트신다고. 쿨피스님. That is a very orderly fashion. If that's possible, I guess, you know, we can do that. 그죠? 이 참, 어떻게 보면 이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You know, for some people, it is a sensitive issue, right? You feel like, you know, you have rights to play whatever music that you have on the car. 아니면은, you know, the right to, you know, have control the temperature of the car too. 운전한 사람이 보통 이렇게 차의 온도에 대한 또 이제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도 맞죠. That's for whole another show, I think. 그죠? 그 이야기하면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만한 굉장히 방대한 그런 토픽이긴 합니다. 그죠? 신상아님께서 유튜브에서 큐모닝 출첵합니다. 출첵해 주셨고요. Example sentence 보내주셨는데요. 신상아님 says, I'm in charge of introducing good restaurants at company dinners. 그렇군요. 아, 회식할 때 좋은 핫스팟, 맛집을 찾아서 소개하는 담당. That is the most important responsibility at work. That is the most praised responsibility at work. If you can do that right. 뭔가 잘하실 수 있으면, 그죠? 신상아님 says, 회사에서 일은 안 해도 이거는 잘합니다. I might not do much work at home, at work, but this that I'm really good at. 그렇군요. 멋진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신상아님.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담당 계속 얘기해 볼까요? Alan Parsons Project입니다. Don't Answer Me.

Alan Parsons Project, Don't Answer Me. 제니님께서 많이 못 들어본 Alan Parsons네요. Yellow 같은 느낌. Right.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진짜. Yellow's Jeff Lynne was part of this song too. 아마 그런 수도 있지 않을까. Yellow의 Jeff Lynne이 워낙에 이제 유능한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Alan Parsons와 같이 또 일했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ight be, right? He has such a signature sound. 좋습니다. 7582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So practicing English through our hump day EQ 영어 time. So 7582님 says, My daughter is in charge of cuteness in our family. 집안에서 이 귀여움을 담당하고 계시다고요? 따님께서. As you know, teenage girls can be quite grumpy sometimes, so I assigned her that role myself. Aha. So I always tell her, your job is to be cute. So if you're not being cute, you're not doing your job. Remember that. That is a genius, assigning a certain responsibility and, you know, make her feel guilty if she's not doing her job. I should do that to my daughter.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저도. Your job is to be cute and polite. 당장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쁘다 예쁘다 귀엽다 귀엽다 해줘야 그나마 봐줄만 하겠죠. 그래서 제임스 블런트의 곡 신청하겠습니다. You're Beautiful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제임스 블런트 You're Beautiful.

0: 뽀글님께서 큐모닝 메시지 주셨습니다. I'm in charge of the lazy but loyal listener department for the show 101-2-101-3 101-2-103에 게으르지만 굉장히 충성된 청취자 그런 부서 그런 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군요. I didn't realize that there was such a department as a lazy but loyal listener. 그렇죠. 있다고 하시면 뭐 있는 거죠. 쿨피스님께서도 I'm in charge of the fun around here.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거 담당이시라고 이렇게 쿨피스님께서 주셨는데 Yeah, it would be interesting to let me know if you could let me know, you know, what are you in charge of in the context of, you know, 101-2-103 listenership. 101-2-103의 청취자로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I'm in charge of, you know, sending an interesting story or I'm in charge of, I don't know, requesting interesting song or I'm in charge of requesting very hip and new song.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요즘의 음악을 잘 못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you know I don't listen to that much of music that's released recently.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청취자님께서 지금은 잘 안 오시는데 요즘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 주셨어요. like including like rap and hip hop. 그래서 와, 제가 모르는 그런 음악들, 제가 제 그게 닿지 않는 그런 음악들을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So I could say that, you know, she was in charge of, you know, filling us up with trendy music. 그 참 감사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뽀글님께서는 lazy but loyal listener department 담당이시라고요. 좋습니다. 계속 그 담당 충실히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라디오에 관한 클래식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곡 듣고 오겠습니다. Donna Summer입니다. This is On The Radio.
1: And I know all of you do this because you wouldn't be here otherwise, right?

0: past week, I signed a new record deal. After much delay. Thank you.
1: Donna Summer on the radio live version. Recently signed a record deal. That must have been a long time ago. 와, 계약을 했다라는 멘트를 나중에 하셨는데 언제적 라이브 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Anyways, that was on the radio. Donna Summer, request from 뽀글림, again in charge of lazy but loyal listeners. 그냥 프로그램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As long as you listen, you know, I don't care what role you take on. 그냥 들어만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Okay, so before moving on to part four, I have some new music for a Music Boutique segment today as well. 노래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5616님 문자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제 딸에게 귀여움 담당 직책을 줘야겠네요. Right. Don't you think that's a great idea? So I should assign my daughter the cuteness role of the family. James Blunt 20대 시절 출근길에 즐겨 듣곤 하던 곡이에요. 아까 이제 James Blunt 곡을 틀어드렸는데 You Are Beautiful 그 곡. 근데 메시지 주신 게 둘레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중간부터 들어서 어떤 릴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뭘까요? So I was driving from this 둘레길, this walk trail, and I kind of missed what was in the middle. I missed, you know, what was going on with the show. 릴레이는 아니고요. As you know, we have a 바통 터치 on Friday. 금요일 날 이제 그 선곡 릴레이가 있긴 한데 this one every Wednesday just to kind of reiterate our Wednesday hump day English. 수요일마다 저희가 영어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영어 표현 하나를 제가 제시하고 그 표현에 맞는 사연 expression 그러니까 example sentence를 보여내 주시는 겁니다. So just to learn an English expression every Wednesday. Today's expression was be in charge of 뭐뭐의 담당이다, 뭐뭐의 직책을 맡았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거에 맞는 표현을 갖다가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So you know, as one of the listeners sent in, she assigned her daughter. So her daughter is in charge of cuteness of the family.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소개가 된 거고요. So in case you're, if that's the question that you are asking, 5616님 감사드리고요.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은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ir Supply, The One That You Love.

Welcome to Music Boutique. Music Boutique is my daily playlist with a story. 오늘 준비한 Music Boutique 내용은요. The way I listen to music these days has changed quite a bit. 요즘에 음악을 듣는 방식,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방식이 I think it has changed quite a bit, as I said. I say that again. 왜냐하면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찾아서 듣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nowadays I think I rely a lot more on those curations, you know, function. Features by the streaming platform, 이 음원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그 큐레이션 해줘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음악을 통해서 많이 좋은 음악을 찾습니다. And I think it's great because basically it analyzes my listening pattern and my taste in music, right? And they would recommend music that would suit my musical taste. And a lot of times it works great. 그래서 참 좋은 음악을 많이 이렇게 알고 틀어주나 내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그런 신기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And this song, I want to start today's Music Boutique with this song that I came across recently. 그냥 전혀 이 아티스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요. 그냥 노래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계속 듣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아티스트가 누구일까 어저께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 먼저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This is a song by an artist named Valve Moon. Valve Moon. 굉장히 힘들죠. Valve Moon. V-U-L-F-M-O-N 이라는 아티스트인데 The song is Valk입니다. 들어보시죠.

Vaughan, Vaughan라는 곡이었습니다. Love the brass sound. I know it's an instrumental, 근데 너무 시원하고. So I was listening to this song for some time, and I didn't even know the artist name. 그냥 save 해놓고 그냥 그 음악을 계속 들었지. I didn't even look at the artist name. 자세히 보니까 Vaughan이라는 아티스트인데,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분 음악이 누굴까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So I got curious and as to who this person is. 근데 알고 보니까 this is actually Vaughan's 2025 album titled DEG, and it was made by this guy named Jack Stratton. Stratton은 이 Vaughpack이라는 밴드의 리더이거든요. And that's when I went, oh, okay. Vaughan and Vaughpack. Vaughpack은 굉장히 제가 즐겨 듣던 이 밴드이거든요. Although I didn't really catch a striking similarity between those two. 근데 그 리더의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연결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So, Vaughpack is a funk soul band, actually, sort of a musical collective formed by Jack Stratton. 이 Jack Stratton이라는 분이 약간의 프로젝트 밴드로 시작한 2011년에 시작한 밴드인데, they have the default players. 밴드 자체는 이제 그 고정 멤버가 있는데, vocalist, they would actually hire different vocalists, feature different vocalists. 약간 객원 보컬 시스템 같은 콜렉티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울리는 그런 밴드인데,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Vaughpack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This is Vaughpack 1612.

0: That was a Volpec 16 and 12. So again, we started out by playing this song by Volfmann titled Volk. And it's a song that I came across on a streaming platform through their curation service. 그래서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듣다가 와 너무 좋아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좋아하던 아티스트의 사이드 프로젝트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I guess, you know, these two projects have something in common, you know, amazing instrumental plays. 정말 그리고 깔끔한 arrangement. There aren't that many instruments used on both of these songs. I think that is possible because 굉장히 미니멀하게 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연주력과 그 톤이 너무 좋고 뛰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 있죠. 딱 그런 음악을 보여주는 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Volpec.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정말 이 악기 연주에 와 어떤 어느 정도 이 경지에 오른 분들의 연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So let me hear another track from Volpec. This one is titled Wait for the Moment.
1: Years ago, I met this speech pathologist Antoine Stanley, and I mentioned that he should consider to sing. He laughed, and I gave him my email. Years later, I received an email from Antoine saying he would like to sing. There's no song. I sent the Volpec and a camera crew. The result,

Valpak, Wait for the Moment였습니다. Love their music. 그래서 내가 그 Valfmon의 음악이 좋게 들렸구나. 같은 분이 시작한 프로젝트니까. So I kind of dig into this guy, Jack Stratton. 어떤 음악을 또 프로듀서했고 만들었는지 좀 찾아봤는데, another interesting find, another project that he was involved with is a project called The Fearless Flyers. Fearless Flyers, 이제 instrumental 위주의 그런 밴드인데, 이 Valpak의 멤버와 다른 분들 좀 이제 합쳐서 이제 만든 프로젝트인데, one interesting name that I found on this project is Mark Lethierry라는 분인데, 이 Snarky Puppy라는 밴드가 있어요. Snarky Puppy는 어떻게 보면 실용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거의 worship하는 그런 이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나 정말 엄청난 연주자들이 만든 그런 하나의 또 프로젝트거든요. Snarky Puppy. Snarky Puppy의 또 기타리스트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이런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e Fearless Flyers입니다. Ace of Aces.

Yes, Fearless Flyers, Ace of Aces.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 또 코리 웡이라는 분이 계신데 He is known as the modern funk master. 이 클랭 기타로 짹짹짹 거리는 그 기타의 또 마스터이신 분. 그분도 함께 했더라고요. No wonder it sounds so tight. 그래서 처음 들려드렸던 곡 있죠. Buffman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 Buffman 프로젝트 앨범에 이 듀엣 곡이 하나 있습니다. Evangeline Barose라는 싱어송라이터와 함께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Buffman and Evangeline, It Might Have to Be You.

Bobman and Evangeline, It Might Have to Be You. Again, such a minimal but clean sound that I love. 그럼 Bobman 그 앨범에서 마지막 곡 하나 더 틀어드리고 오늘 마감할까 합니다. It's actually a piano instrumental. 두 연주자가 나란히 한 대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의 피아노 연주곡인데요. Bang de Poisson이라는 곡입니다. That's going to be the last song.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cutie님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Vopman with Jacob Jeffries. The song is Bang de Poisson.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谈过往之古论，当下至今。马上请出栏目嘉宾，来自建国大学教养学院的孙艳红教授。孙教授你好。
3: 主持人你好。
2: 这一周好，又觉得好久没有听历史课了。
3: 是这样吗？我觉得很多人都不喜欢历史吧。
2: 没有，我很喜欢历史。我总觉得历史里的那些故事哈，其实它有

0: 有故事，有生活，有人生。天涯万里情，重温那些年，由穆真主持。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听声音逛韩国，马上请出怡璇。怡璇你好。
5: Hello 大家好，我是来自台湾谢璇。
4: 又到我们非常期待的周五的晚上和怡璇一起听声音逛韩国的时间了。哎，现在天气真的是越来越热了，
5: 没错没错。
4: 然后我不知道怡璇知不知道，在韩国每到了夏天的时候啊，其实他们本地人的话其实有几个习惯，然后其中有一个就是包括这个吃这个参鸡汤。然后
5: 这我听过。
4: 对，以后找个机会专门说一说参鸡汤。
5: 好好好。
4: 然后还有就是那个汗蒸，
5: 这个我是第一次听了。
4: 是吗？然后就是我周边的话就有朋友就说，我刚来的时候他们就说到夏天的时候一定要去一次汗蒸。
5: 一定要去，为什么呢？
4: 就是要把那个，就他们就是讲究那个以热制热。
5: 以热制热。
4: 对，以热制热。在以学堂的时候就有一课的课文就是讲的是以热制热。对，我记得老师那个时候也其实也谈到过这个经济哈。然后今天我提前

That was Washing Dishes by Jack Johnson.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Welcome to your daily Kickstarter. It is Morning Groove on TBS EFM. 우리가 매일 아침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샤워를 해도 한 반나절 지나면 다시 땀나고 또 냄새도 나고 방 청소도 열심히 꽤나 하는 편이죠. 청소기도 돌리고 요즘 막 창문 열어놓잖아요. 그럼 먼지들도 금방 수북히 쌓이고 바닥 더러워지고 항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I guess that is the routine, the basic cycle of our life. And you know, I think we beat ourselves up over the wrong things. We see the mess come back and feel like we're failing, but the dishes pile up because you ate, the bed gets undone because you actually slept in it, and that is not chaos, that's just life being lived in. So, you know, instead of just dreading the next cleanup, maybe we just nod at it. It's like the rhythm that keeps us going.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더러워지면 또 치우고 내가 냄새나면 다시 샤워하고 무한 반복입니다. 진짜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그걸 우리가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잘자잘한 거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메시지 남겨드리면서 We're gonna start today's program. How exciting! Because we're live today. 생방송으로 오늘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 신나는 유쾌한 모닝그루브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tuning in through YouTube live stream,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똑똑똑,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알바생인데요. 어서오세요. 워컴, 워컴. 우리 알바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오셨나?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et's see who are listening at this moment. Of course, our young H님, 우리 반장님, 중성.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인사 건네주셨고요. Water Tank님, one of our avid listener too. 상쾌한 아침입니다. 맞아요. 정말 상쾌하죠? 오늘 아침 햇살도 쨍쨍하고 말이요. 물론, 오후엔 많이 많이 덥겠지만. Happy Lif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동아리 준비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So looks like you have started your day extra early today, preparing for the rest of your day. Happy Lif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지금 말똥말똥하신 상태시겠네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And of course, 상민님. Good morning, morning goobers.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상민님, good morning. 유후. Okay, morning goobers. I'm really excited to spend the rest of the 2 hours with you guys. 2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파티할 생각에 신난 서머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We're gonna have a word from our sponsors.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his is how it goes. I ask you a simple question and you answer to my inquiry. So today's question is going to be this. Is there one thing you always Keep clean, no matter what. 여러분들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한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So let me know about that one thing or one place that you would like to keep clean, no matter what. No matter the circumstances, you have to make sure that that place is clean for you. 뭐 나는 그렇게 깔끔한 사람 아닌데요 싶은 분들도 딱 하나만큼은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깔끔한 사람들은 여러 개가 있겠죠.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It could be, I don't know, your bed or your car. It could be your drawer or something like that. To give you my answer, I try to keep the places where I live really clean as much as possible. So I vacuum every single day too. But the thing is that the places that I would like to keep clean are the places where I can see. So that means if you open my closet or if you open up the drawers in my place, they're not so organized. 그래서 저는 좀 보이는 곳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눈에 안 보이는 곳은 조금 이제 흐린 눈하고 약간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뭐 신발장이라던가. 창고라던가 옷장 안에는 그렇게 정돈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더러운 건 아닌데 이제 보이는 데만 좀 깨끗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예. 화장실도 나름 깨끗하게 쓰는 것 같고요. 예, 청소 되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보이는 곳이니까. 안 보이는 것은 모르겠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막 트렁크 안에는 조금 이렇게 정리가 잘안돼 있고 짐도 많고 좀 그렇거든요. So only the places where I can see, I will try to keep them clean. 우리 박은혜 팀장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좀그 사무실 책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막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은 어디를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까? 왠지 차를 깨끗하게 점점 숨으시네? 땅으로 꺼지시는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세요? 어딜지 좀 궁금하긴 한데 한번 팀장님께서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What about our engineer outside the studio? 아, 감독님은 제가 딱 느낌이 왔어요. 밖에 계신 감독님은 뽀득뽀득 이렇게 소리나게 세차를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차를 좀 열심히 닦으실 것 같아. 와, 나 맞았어. 그런 어떤 저런 직감이랄까요? 제가 좀 오랫동안 봐왔는데, 나차 깨끗해요. 이런 게좀 적혀 있기는 해요. 차 색상도 약간 검정색일 것 같은데요? 그쵸? 맞나요? 아, 그건 아니고, 죄송해요. 아, 흰색 차라고. 흰색 차면은 더더더 깨끗하게 항상 유지를 해야겠네요, you know? It's really not easy to keep your cars clean, especially if the color is black or white, actually. 금방 때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 감독님은 딱 그럴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차만큼은 깨끗하게 딱 그리. 손세차 하실 것 같은데. 그쵸? 오.
근데 this is the thing about engineers. They take a good care of their cars. 보통 이제 감독님들은 자동차를 좀 잘 아시고 하시기 때문에 차를 좀 애지중지 하시더라고요. So last time I had to exchange the battery for my car because it ran out. So I had to go to the place where I can exchange the battery and I paid approximately like 얼마냈지? 한 뭐 20만 원 가까이 낸 것 같은데 여기 TBS 출신 감독님께서 나한테 5만 원 주면은 그냥 갈아주는데 그거 왜 그랬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자동차를 굉장히 좀 잘 아시고 아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nyways, 말이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this is today's topic. Is there one thing that you always keep clean no matter what? 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편이에요. 나는 땡땡땡을 써요. 뭐 이런 샴푸 광고 느낌이 나는데 anyways, let me know.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right, I'm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e Suffers. Make some room!

Well, morning groovers. Let's find out that one place or the one thing that you can keep clean. 다른 건 몰라도 여기만큼,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싶은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고요. Kim's fam responded really quickly, actually. 재빠르게 우리 Kim's fam 모닝 그루버께서 답을 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퇴근 후에 운동 가기 전에 샤워, 운동하고 나서 자기 전에 샤워, 하루에 샤워를 세 번씩 합니다. So if there is one thing I strictly care about, it is my personal hygiene. I shower right after waking up in the morning, shower again after work before going to workout, and take another shower after exercising before heading to bed. I end up taking a shower three times a day. Especially for summer, it's kind of a must, right? Because we sweat a lot. 여름에는 특히나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샤워를 좀더 평소보다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리고 약간 더워서 샤워하는 것도 있기는 하고요. 그쵸? 시원한 물로 조금, 완전 차가운 물은 좀 힘들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 좀 이렇게 상쾌한 그런 기분이 있으니까 샤워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So I have a friend who always keeps her personal hygiene really, really clean. 항상 막손 열심히 씻고, 막 머리도 진짜 자주 감고, 막 향수 같은 거 이렇게 막 뿌리고, 막 항상 그 위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완전 방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아, 본인만 깨끗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개인 위생 이게 잘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또100%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 집은 열심히 치우는데, 그냥 본인 위생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턱좀 이렇게 털털한 분들도 계시고, 참 사람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샤워 자주자주 해주면 좋죠. 땀 많이 흘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찝찝하고. 3, 4, 6, 8. 우리 굶수저 신바님이시죠. 얼마 전에 원래 점프 잘하셨는데 30대 이후로 계단을 조심조심해서 내려오신다는 우리 금수저 신바 모닝그루버 어서오세요. Welcome to the program. They said, 써머피디님 안녕하세요. 신바입니다. 두 번째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매일 제 출근 타임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 가기 피곤해요. 집에서 쉬고 싶다라고 해주셨네요. 저는 차 안이랑 사무실 책상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남한테 보이는 부분은 깨끗 깨끗하게 하려고 하네요. So of course there is someone who is really similar to me. The places where you can see, the places where other people can see, you would like to keep those places clean, such as your desk at your office and also inside your car. Oops, I'm feeling a little guilty. I have to vacuum my car soon. 저차 안이 약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려고 해서 저도 차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좋아.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남들이 좀볼수 있는 건. And it feels good, doesn't it? You know, once you arrive to the office, once you wipe the desk with the tissue, wipe off the desk, dust and everything, 그 먼지를 막다 털어내고 이제 자, 일을 해볼까 이러면 약간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쵸?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책상을 닦는 모습을 제가 봤었어요. 언제냐면요. 처음 자리를 이렇게 옮기시기 직전에. 그때 되게 열심히 닦으시고, 아까 여쭤봤더니, 책상 열심히 닦으시지 않나요? 했더니, 아,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닦으신다고. 또 이제 옮기시면 또 닦으실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Anyways, 뭐 이렇게 우리 3468 모닝그룹어 깔끔한 책상에서 오늘도 기분 좋게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요일이지만요. 우리 조금만 힘내보아요. Morning Groupers, keep letting me know.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 여긴 좀 깨끗하게 유지하는 편인데?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So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this one place or one thing that you would like to keep clean or you always keep clean.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다면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for our 금수저 신바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이죠. Here is Bruno Mars, The Lazy Song.

And I'm back to you guys. 하진님, good morning입니다. 덕분에 오늘도 상쾌하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진님. Welcome to the program. And Dr. Paper is also her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하트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또 다정한 인사 여러분들 많이들 건네주세요.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이 한 5배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Not so sure about that, but doesn't it feel nice to greet to each other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그냥 saying hello, saying have a nice day. It just makes it feel so good. And we do that here every single day here on Morning Groove. Anyway, Morning Groovers, is there one thing that you always keep clean no matter what? 여러분들, 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나 자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Ben's Burrow responded, Since I try very, very hard to keep everything around me clean, I end up with an average kind of somewhat orderly mess. Any advice? Not so sure because I'm not the person. I guess I'm not in the place to give you any advice because I'm not the person who always like to keep things clean around me. I don't try that hard. So, can you give me some advice, actually? 그리고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저는 손톱인 것 같아요. 오, 손톱을 길러본 적이 없어요. 조금만 길면 바로 깎아버려요. 어제는 아로마 오일을 만드는 수업을 받았는데요. MBTI별 오일을 만드는데 뼛속까지 ENFP인 제가 향을 맡아보니 ISTP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향을 맡으니 너무 좋았어요. 비염 스프레이도 만들었고요. U2의 Sweetest Thing 신청해 보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Is there such a thing called MBTI oil? And then they tell you like which MBTI you're suited for? 이런 게 있다고요? 너무 신기한데? So what is the scent of ISTP? 뭔가 바카스, 뭔가 바카향? 막 그런 말이 잘못 나는데 뭐 약간 그런 향인가요? 그리고 ENFP는 뭔가 레몬 향인가? 상큼한 그런 통통 튀는 성격이니까 뭐 그런 건가? Like who defines this? 이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부터 ISTP의 향이니라 이러면서 이걸 누가 정하는 건가요? 너무 신기한데? But anyways, I totally feel you when it comes to your fingernails. You keep them clean, you never try to grow them, and you always try to keep them clean.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 흰색 부분이 보일 때 손톱을 깎아버려요. 그래서 그 더러워질 틈이 없고요. 그게 뭐 이제 네일 같은 거 많이 봤잖아요. You know, like Koreans are really known for like doing really good gel nails. Like we have a lot of professionals. 그래서 막 샵도 굉장히 막 좋은 데 많고 막 예쁘게 하는 거 우리 좀 유명하잖아요. 저 20대 때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근데 I realized that gel nail doesn't last on my fingers more than a week. 뭔가 일주일만 지나면 막다 뜯어버리고 싶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랑은 좀안 맞는구나 싶어서 After that experience of having gel nails trials, I just try to keep them short and clean. 우리 체육부장님과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손톱 그래서 한 지금 10년 동안 네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 토네일도 마찬가지예요. It just goes for the same for my toenails too. I like to keep them clean. 클린한 거 맞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재밌네요, 답변들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 이것만큼은 좀 깨끗하게 유지해요. 자랑자랑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rag about the things that you like to keep clean, no matter what.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사연 받고 있어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ENFP 체육부장님. ISTP의 향 많이 맡으시면서 Let's all listen to U2, Sweetest Thing.

That was Another Day by Sting. 주문이 모닝 그룹을 said, Good morning, everyone. Everything will be fine. I know if you're going through some hardships, if you're having a tough day, don't worry because everything will turn out just fine.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좋아질 겁니다. 뭐 힘든 일,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버티고 힘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26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써머 PD. 한글이랑 영어가 다 나와서 그런지 초등학교 1학년인 지아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등교길에 제가 차에 타기도 전에 먼저 라디오부터 켜두는 찐팬이네요. Can you give me a big shout out to Gia and tell her, Gia, have a great day at school and listen to your dad.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So I hope you're listening at this moment, Gia, with your dad, I suppose, on your way to school. So your dad said it. You gotta listen to your daddy. 뭐, 근데 말잘 들으면 사실 지아도 좋고 아빠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지아가 아빠 말 들으면 아빠도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지아가 갖고 싶은 것도 사줄 수도 있고요. So it's all about give and take. Even in a relationship between your father and you. 그래서 뭐 이제 부자지간에도 항상 이런 give and take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또 우리 622 아버님도 지아한테 또 이렇게 상냥하게 해주시고 아침이잖아요. We gotta start the day in a good mood. 그래서 서로서로 사랑해, 감사해 이런 말, 예쁜 말 나누면서 좋은 등굣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Thank you for tuning in, Gia, every single day. 라디오도 이렇게 먼저 딱 켜버리시고 어머님, 아버님은 다른 거 듣고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아가 정말 잘했어요. 칭찬 스티커 드릴게요. Okay, so during the song break, me and 박은희 팀장님 wer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this fingernails. 뭐 이제 결혼식을 올리면 신부가 네일 아트를 하는 게 거의 필수래요. 그래서 너 나중에 결혼할 때도 네일 아트 안 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it got me thinking like, who stares at your nail when you're a bride? 신부인데 진짜 누가 손톱을 보나요? 전 진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뭐 사진 촬영할 때 뭐 할 때 보통 네일 아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고요, 신부들은. 근데 팀장님은 또 안 하셨대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안 하지 않을까요? 전 요 옥수수 할 만한 손톱을 누가 볼까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But anyways, what do you like to keep clean, morning groovers? 나 이것만큼은 좀 깨끗하게 유지해요 싶은 사연 받고 있는데 우리 서비 모닝 그룹께서 굿모닝 샤워하고 벽 바닥 물기 제거요. 아, 솔직히 너무 귀찮은데 안 닦으면은 물때가 껴서 꼭 하려고 해요. 샤워 부스랑 유리 바닥이요. So wiping off the water from the walls and floor after a shower. It's so important, right? 이렇게 해야 이제 청소 주기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때가 덜 끼니까. 이 물 쓰는 거 진짜 귀찮죠. 쓱쓱쓱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화장실 청소 자주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또 화장실이네요. 저는 화장실이요, 건식으로 쓰고 있어서 청소하기가 조금 수월하긴 한데 샤워하고 나서 창이랑 욕조 청소하고 변기 자주 닦아요. 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For me, it is the bathroom. Since I keep it dry, cleaning is a bit easier, but I still clean the windows and the bathtub right after showering and wipe down the toilet frequently. I'm glad that it's not too big. 이게 화장실 딱 근데 그 락스로 빡빡 문질러가지고 뽀득뽀득 닦으면 기분 좋은 건 있긴 있어요. But to give you a little tip or an advice, 자 감히 조금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락스 청소하실 때 이제 수영 안경이랑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전 눈이 너무 매워가지고 저 화장실 청소할 때 수영 안경 끼고 해요. 좀 TMI죠. 그냥 생눈으로 했더니 눈이 막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독하구나 해가지고 KF94 그 마스크 쓰고 수영 안경 낍니다. 수영할 때는 안 끼고요. 수영을 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청소용입니다. 너무 웃기겠죠. 뽀로로 같을 것 같은데. That is me. 여러분들 이렇게 TMI까지 전달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This is the one place that I like to keep clean. What are those?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And Morning Groovers,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Don't go anywhere, don't go anywhere. 여러분 어디 도망가시면 제가 잡으러 갑니다. Here is REM, Rockvill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program. This is Morning Groove that you're listening to, and I'm your host, Summer PD. Thank you so much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어린이와 함께 듣기 좋은 방송입니다. 등교길, 출근길 듣기 너무 좋은 방송, Morning Gro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You can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Okay, YYVKVKS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저희도 4살, 6살 두 아이들과 아침 먹으면서 들어요. See, I told you. It's the perfect radio program for you to listen to with your kids because YYVKVKS Morning Groover has responded that they are also listening to this program with their 4-year-old and 6-year-old kids together while having breakfast. 맞아요. 아침 먹으면서 또 썸머 언니 얘기하는 것도 듣고 이모네요. 네, 죄송해요. 어디 언니를 들이밀어. 뭐 아침 시리얼 먹고 과일 먹고 건강하게 먹으면서 또 학교 가야겠네요. 그쵸? 수요일이에요. 주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이들도 분명히 주말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파이팅! 썸머 이모가 응원 보내드리고요. 친구들한테도 모닝그룹 많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Thank you in advance. Thank you very much. KMS. Good morning, Summer PD. Fighting. Oh, thank you. 저도 fighting 할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fighting 외쳐드리지만은 저도 가끔 이렇게 fighting 소리 들으니까 좋은데요. Fighting 외쳐보아요. 다 같이. Billy also said, good morning from the Philippines. 국제적인 라디오 프로그램 필리핀에서 항상 매일같이 듣고 계시는 우리 정말 감사한 Benny Morning Groover.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kay, Morning Groovers, today is a time for you to brag about the places that you like to keep clean. 오늘은 여러분들이 약간 자랑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나 여기는 진짜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한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Dragon Duck also sent in a message with a picture, actually. And they said, what I always keep clean is my small farm. The farmers say farming is the battle with weeds. I always try to keep my farm clean from weeds visiting every morning and evening. And I can see there's such a nice and cute farm. It looks like a little garden almost. 여기서 이제 상추도 키우시고 마시는구나. It's kind of fun to pick up the things that you have grown on your farms and, you know, use those ingredients for cooking and everything, doesn't it? 이게 또 로망이잖아요, 많은 분들의. 텃밭 하나 이렇게 키워가지고 상추도 떼가지고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막 드시고 하시는 거. But I know the drill. I heard that it's really not easy to keep those farms clean. And also to keep those, you know, plants keep growing. 이게 날씨 영향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이 잡초 자라는 게 되게 무섭게 자란대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 잔디 관리하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밀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막 그 잡초도 되게 많고 막 약도 뿌려야 되고 It takes a lot of effort, a lot of time and effort and energy even. So it's not easy, but keep up the good work because it looks nice to see those nice small farm being all cleaned up. 이렇게 좀 깨끗하게 또 유지하는 거 보시면 사진도 찍고 싶고 막 뿌듯하고 이런 기분이 드니까 그 맛에 또 하는 거죠. 우리 사뚜기 모닝 그룹어, 저는 안경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 안경을 깨끗하게 닦은 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도 수시로 안경을 천으로 닦아주고 있어요. 제 눈은 소중하니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also sent in a song request. So this is... For me, it is my glasses. I keep my glasses clean. The first thing that I do when I open my eyes in the morning is clean my glasses thoroughly before putting them on to start my day. 안경 끼시면 얼마나 이게 막 뿌얘지고 먼지 쌓이고 막 그렇겠어요. 그래서 보통 안경 클리너 가지고 다니시죠? 주머니 속에 넣으시거나 하셔가지고 수시로 안경을 이렇게 쫙 닦아주면은 다시 맑은 세상이 된 느낌. 이게 얼굴 막 자주 만지거나 뭐 어디 막 약간 부딪히거나 막 이러면은 안경 금방 막 지문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닦아줘야 됩니다. 안경을. 김 서릴 때도 이렇게 열심히 닦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루틴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나 이것만큼은 깨끗하게 유지해요. 나의 텀블러 매우 깨끗해요. 나의 방 매우 깨끗해요. 먼지 하나 없는 내 방 자랑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We're gonna move on to our segment everyone. We have Remake Rewind stored for you. 오늘 Remake Rewind 코너 리메이크 곡과 원곡 맞추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So get ready for that. I'm gonna be back for all that fun segment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our 사뚜기 Morning Groover, Elsa and Glenn Medeiros, Friend, You Give Me a Reason.

This song is all about getting to know about the original music by listening to the remake songs.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Remake Rewind.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구인지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고요. 또 그 원곡자에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그리고 그 원곡자에 대한 추억 등등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보태서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which would be the remake version.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nd then also feel free to add on your comments about those musicians, your thoughts, memories behind those musicians, and so on.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아이들과 함께 맞춰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If you're a music lover, you will fall into this segment too.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out of many, many good remake songs, we have picked one song to play for you guys today. And that is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라는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이 노래 아시죠? 제가 효린 씨 되게 좋아했었어요. 시스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지 않나요? 약간 효린 언니랑 서인영 언니랑 좀 비슷한 느낌의 보컬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원시원한 그 보컬리스트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Yeah, this is a song that I used to love listening to. And also, you got to remember that this is a remake version. 이게 또 리메이크 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이 효린 씨가 부른 널 사랑하겠어의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While we listen to the song. But of course, if you have no idea, we're gonna give you a kind hint. 여러분들도 뭐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분명히 저희가 또 힌트를 친절하게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The hint is coming up right now, so listen up. There's gonna be a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한영 라디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버전 친절하게 힌트 제공해 드릴게요. 우선 한국어 힌트. 이곳에서는요, 사자도 출근하고, 기린도 출근하고, 호랑이도 출근을 합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또 부모님들이 어린이날을 주로 이제 많이 가시는 장소이기도 해요. 어린이날에 특히 기린 친구들, 사자 친구들이 많이 바쁩니다. 예. 이곳은 어디일까요? So here goes an English hint. You can easily find many different animals here, like tigers, giraffes, monkeys, and so on. But you probably shouldn't keep these residents as pets. Oh, what might be the answer?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의 원곡자. 짐작이 가시나요? 짐작이 가신다면 get busy, 손가락 얼른 움직여주세요. 여러분들 정답자가 될 수 있습니다. Okay, while you take that guess,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This is 효린, 널 사랑하겠어.

What a nice soothing music to listen to on a Wednesday morning, isn't it? 약간 제말 공감되시나요? 뭔가 그 효린 씨 보컬이 서인영 씨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요즘 서인영 씨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봐서 그런지 보컬이 되게 시원시원한데 또 효린 씨 노래 버전으로 오랜만에 들으니까 They sounded quite similar. But anyways, 우리 Sunset Morning Group looks like she is very

그때가 이제 딱 우리 박원희 팀장님 고등학교 시절인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언젠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시기가 예. 시기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예. Okay, let's move on. 넘어갈게요. 우리 얼짱님께서 순간 정답이 유리상자인가 하고 헷갈렸어요. 정답은 동물원이라고 해주셨어요. 유리상자랑 비슷한가 느낌이 뭔가 되게 감미로우시잖아요. 유리상자. 널 사랑하겠어. 조심스럽게 널 사랑하겠어. 얘기할래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메들리로 좀 가능할까요? 유리상자 삼촌들. 정답은 동물원이라고 보내주셨고요. 7641 Morning Gi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동물원.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a lot back in the days, and the answer is zoo. 동물원. 이라고 해주셨고, 코코님 정답 동물원. 그리고 서비님도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Good guess, Morning Goobers. 역시 여러분들 제 힌트 덕분에 맞추신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Okay, so the answer is indeed zoo. 동물원이 정답이었습니다. Which version do you guys like better? We just listened to the remake version and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in a minute. So I want you guys to tell me which version you prefer to listen to. 저는 효린 씨 버전도 되게 좋아해요. 효린 씨가 맨날 시스타에서 되게 발랄하고 그런 에너제틱한 노래들 많이 이제 그룹으로 불렀었다가 이게 발라드를 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So I quite enjoy listening to 효린's version too. But we're gonna see by listening to the original version in a minute. So, anyways, to give you some knowledge about this music knowledge about this whole remake process, this song,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originally was released back in 1995 as the title track of 동물원's sixth album, 널 사랑하겠어, and became one of the group's signature love songs. 굉장히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사랑 노래죠. This song was written and composed by member 김창기 for his wife, actually. Ooh. And the song is cherished for its sincere lyrics and warm acoustic sound, making it a timeless favorite across generations, which is why probably there was a remake. 김창기 also revealed that he wrote the song for his wife, which may explain why its simple declaration of love continues to resonate so deeply with listeners. 와, 진짜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사랑한다, 주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래 불러주면 얼마나 또 이렇게 감미로울까, 감동스러울까. 이런 노래, 이 노래 축가로도 꽤나 많이 불렸겠는데요? 그쵸? 뭔가 다짐 같은 노래잖아요. So basically, it is a declaration of love. Basically telling you how much you're going to love this person, you know, how you will be dedicated to this person. So it's quite a lovely lyric indeed. 우리 뒤늦게 또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5754 Morning Groover responded. 정답은 동물원입니다. 주행 중에 듣다가 얼른 주차하고 보내요. 아, 잘하셨어요. 주행 중에 문제는 no, no, no. 안 돼요. 금지입니다. 네, Morning Groover 규율에 나와 있어요. 네, 주행 중에는 절대 문자를 보내지 아니한다. So basically it's written in the rules of Morning Groove. So no texting while you're driving, but thank you. 또 얼른 후다닥 주차하신 것 같은데 정답 맞히셨습니다. 우리 서비님께서 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성이네요.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그리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이런 명곡들이 생각났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they also have good remakes too, don't they? 리메이크 곡 여러분 진짜 많이 소개해드릴 거니까 이 코너 수요일마다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anny texted. 굿모닝 서머피디님 정답은 zoo. 변진섭에 이어서 제가 동물원까지 크크. 딱제 감성이네요. 저는 내일부터 주말까지 회사에서 제일 친한 동료 데니스와 중국 광저우로 여행 가요. Excuse me. 마침 거기에 동료 주재원도 있고 해서 즐거운 시간 기대되네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동물원의 해와동이요라고 해주셨어요. So you're going on a trip to Guangzhou in China with your friend Dennis, and you have some friends there, so obviously you're gonna have some good time.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시겠네요.
또 가까우니까 또 여행 다닐만 하실 것 같아요. 비행시간이 길지 않은 게좀 장점이긴 하겠네요. 그쵸? Thank you for

Happy Wednesday morning, everyone. This is Summer guid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Another hot day is in store for much of the country, with temperatures reaching the 30 degrees Celsius mark in many areas. Despite the summer-like heat, brief showers may develop across the capital region, Gangwon, Chungcheong, and inland southern regions. These showers will begin during the morning and may continue into the early hours of tomorrow, affect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land Chungcheong, the Jeolla provinces, and parts of the Gyeongsang region. Rainfall amounts are expected to range from 5 to 40 millimeters.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6 to 22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are expected to reach 24 to 31 degrees Celsius. For today's high temperatures, we are looking at 32 degrees Celsius in Seoul, Daejeon, and Jeonju, 28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and Busan, and 27 degrees Celsius in Jeju. You will also want to be mindful of the UV index today. Between noon and 3 p.m., UV levels are expected to reach the very high category across most of the country. If you'll be spending time outdoors, be sure to protect your skin with sunscreen, a hat, or sunglasses.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6.9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All right, morning groupers, back to our topic. Where do you like to keep clean? What is one place that you can absolutely keep clean? 우리 이영준 모닝 그룹께서 아들과 듣다가 출근 전 보냅니다. 우리 아들은 꼭 깨끗하게 하는 게 어디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말을 깨끗이 고운 말을 쓰려 한다고요. 수고하세요. 라고 정보 알려주셨네요. So listening with my son and sending this before heading to work, when I asked my son, what is one thing you always keep clean? And my son actually said his words. He said he tries to speak cleanly and use kind language. Isn't this so important? Just imagine. Imagine that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always keep the best hygiene, who keep your house clean and everything, but say bad words all the time. That person doesn't look clean after all. 아마 내가 뭐 자동차를 막 이렇게 막 갈고 닦고 막 반짝반짝 막 이렇게 막 빛나게 막 코팅하고 내 방도 깨끗하게 먼지 한 올 없이 이렇게 막 청소하고 해도 말을 할 때 막 욕설을 막 뱉들고 막 예쁜 말 안 하고 막 거칠게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에는 말이 내가 된다. 내가 말하는 것들이 곧 나를 가르치고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What you say basically defines who you are. So this is like really, really important. 아드님께서 굉장히 또 지혜로우시네요. 예, 이러면은 잔소리할 필요도 없겠어요. 방 좀 치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예쁘게 하면은 아닌가? 또 뭔가 지저분한 방 보면 화가 나나요? 그래도 저는 말 예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나중에 사회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국 모닝그룹, 조국 모닝그룹 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해보니 깨끗이 하는 부분이 사뚜기님과 똑같이 안경입니다. 땀도 많아서 수없이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유분이 수시로 묻어서 뿌개지면 너무 답답해서 저는 안경 닦기에 에르메땡이라고 불리는 안경 클리너와 그리고 일회용 클리너로 수시로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무더운 날씨를 이겨낼 제목 그 자체로 여름스러운 노래 포지션의 썸머타임 신청합니다. This is like the perfect message with the perfect song request. And also you like to keep your glasses clean too. 안경 닦이기에 에르메땡 이게 뭔가요? 저도 주변에 안경 쓰는 가까운 지인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이게 뭐 스프레이 같은 건가요? 이렇게 찹찹 뿌리면은 깨끗하게 뭔가 닦이는 걸까요? If this is called the 에르메땡 of the glasses cleaner, like I'd like to know, like is it convenient?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고급이고 가격도 나가고 하면은 안경 닦는 그 과정이 꽤나 간단하고 한 번만 쓱 해도 잘 닦이는 뭐 그런 퀄리티여야 되는데 어떤 브랜드인지 궁금하네요. 안경을 안 쓰니까 이런 브랜드에 제가 전혀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닝그룹어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Okay, we're gonna play this song requested by 조국 모닝그룹. Let's all listen to this song together. This is Position의 Summertime.

0: And we just listened to 여름아 부탁해 by Indigo. And let's get back to your messages.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난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 유유라고 독백 문자 보내주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깨끗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좀 조화로워야죠. 어떻게 다 깨끗한 사람만 있으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피곤해요. Greg's8979 responded. I like to keep my workstation clean, but 1 hour after cleaning, it is back to being a mess. That's all right. It basically goes back to the opening today. You know, that is life. That's basically a proof that we are living good life.
1: 인생은 또 다른 이런 거죠. 샤워하면 또 더러워지고 닦으면 또 더러워지고 무한 반복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0: But speaking of working station, like workstation, keeping them clean and everything, yeah, people would often say that, you know, if you clean up your desk, you're going to feel good, you're going to be able to focus better, and so on. But sometimes I found myself cleaning my workstation because I want to postpone working.
1: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일하기 좀 싫을 때 괜시리 이 먼지는 뭐지? 책상 좀 깨끗하게 닦고 시작해볼까? 이러면서 이게 다 미루는 과정이더라고요. 괜히 공부하기 싫고 일하기 싫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Yeah. 우리 코코님께서는 굿모닝 그루브라고 해주셨고 많이 늦었지만 출첵! 예전에는 별명이 꼼꼼이라서 엄청 깔끔했는데 지금은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요. 깨끗하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대충 눈에 띄는 데만 깔끔하게 하면 됨.
0: I was so neat and meticulous, but now I have given up all on that and just go with the flow. There isn't really anything I keep perfectly clean anymore. It's fine as long as I tidy up the places that are clearly visible.
1: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유튜브로 청소하는 유튜버, 뭐 이제 주부 구단 막 이러면서 막 냉장고 안에랑 막 이렇게 팍팍 꺼내가지고 막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청소하고 후드 청소하고 막 이런 걸 가끔 봐요.
0: So I like to look at the whole process of cleaning and I think to myself, how long will they be able to pull that off? Will they be able to live like that for the rest of their life?
1: 그러니까 이분들도 분명히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날이 오겠지라고 이제 혼자 의심을 살짝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 야 그렇게 맨날 살면은 진짜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될까 포기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는 것 같아요.
0: You know, sometimes you reach that point where you just want to give up everything and just live life comfortably without those worries.
1: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티봉이 제가 지금 안고 있어요. 보이시죠? 깨끗하게 하는 것은 꿀광 나는 반짝반짝 피부 비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 자외선 차단 그리고 꾸준한 모닝 그룹 청취 모닝 그룹 듣는 거랑 꿀피부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썸머 누나랑 티봉이도 보고 멋진 음악도 듣고 완전 좋잖아 라고 해주셨고요. 여름 안에서 듣고 싶다고 또 이렇게 신청해주셨습니다.
0: Oh yeah, you like to keep your skin clean, and to do that, you hav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because that means you have to sleep early and wake up early and have a good enough sleep, and also try to have enough water.
1: 이 피부라는 게 근데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피부 아닌가요? 그죠? 저도 피부 깨끗하게 하고 싶죠. 근데 제 맘대로 안 돼요. 암만 잠을 이렇게 충분히 자도 뾰루지가 나 있기도 하고 이래서 피부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선셋 모닝 그룹은 피부 진짜 좋으시구나. 아유, 부러워요. 부럽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0: I guess we have to close out the program today.
1: 두 시간이 벌써 흘렀기 때문에
0: Thank you everyone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1: 그리고 다시 보기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Bobby Caldwell, Heart of Mine, to get started on this Wednesday morning.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Happy Wednesday. Thanks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at 101.2, 101.3. Today is June 17th. The time is 10:06 and 13 seconds. I'm your PD and producer and DJ. PD, producer, DJ. A lot of titles there, right? I'm your PD, DJ EQ. Whether you're listening via 101.3 TBS EFM on the FM waves or watching us live on YouTube on Boinan Radio,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If you are in the mood to interact with us further, you can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You can find it by searching 101.2, 101.3. I'm keeping an eye on your messages, so please come say hello. 청취자님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 여러 곳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진행되고 있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또는 문자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1013에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And as you know, we have our couple of reruns for this program.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at 2 a.m. tomorrow. So today is hump day, as you know, and you know what that means, right? Yes, it's hump day 2905, also known as hump day 2905, and also known as hump day 2905. Every Wednesday, we focus our show on learning an expression. So 매주 수요일은 약간의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변모하는 그런 날입니다. So, our goal is you can at least learn one expression by listening to our Wednesday broadcast. 수요일날 방송을 들음으로써 적어도 영어 표현 하나 정도는 익혀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Hump Day 2905입니다. Hump Day EQ 영어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혹은 자신이 속한 모임에서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 있죠. Everyone has a role that they play, whether it be at home, at work, at school, or within a group they belong to.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도 있고요. 회사에서 뭐 회의 준비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모임에서 뭐 회비를 걷고 또 돈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겠죠. Some people are in charge of preparing meals for the family members. You know, others are, you know, responsible for organizing meetings at work. And some people could be managing membership fees for a club or community. 이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과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 삶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I think these roles really matter. Even a small responsibility can give us a sense of purpose and motivation. Knowing that something is entrusted to us often gives us a reason to care, contribute, and do our best. 그래서 이 맥락과 함께 오늘 제가 가져온 표현은요. Be in charge of something입니다. Be in charge of 뭐뭐를 맡고 있다, 뭐뭐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So today's expression for Hump Day EQ 영어 is be in charge of, which means to be responsible for or to have control over something. 그래서 보통 be in charge of 그 표현 뒤에는 명사가 따라오는데요. So after being in charge of, we use a noun. For example, I am in charge of a music playlist for our radio show. I'm in charge of the music playlist for our radio show. 저는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의 음악 선곡을 맡고 있습니다. 뭐, my case, I'm in charge of everything on this show because I am the only staff or employee of this show, right? So I can say I'm in charge of everything. I'm in charge of pretty much everything that's happening on the show, hosting, producing, writing script, right, selecting music,
and uploading YouTube videos. You name it, right? I'm 뭐 회사 같은 경우는 I'm in charge of three new employees at work. 저는 회사에서 이 신입 직원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 3명은 저의 책임입니다. I'm in charge of three new employees at work.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이런 질문도 받으실 거예요. Who is in charge of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는 누구 담당인가요? 누가 이 프로젝트의 리더인가요? 뭐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죠. So usually comes a noun after in charge of, right? Or you can use ing, 동명사가 따라오기도 하는데요. For example, she is in charge of organizing the event. 그녀는 행사 준비를 맡고 있습니다. She is in charge of organizing the event.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주말에는 아빠가 저녁 식사를 담당하십니다. My father is in charge of cooking dinner on weekends. 그렇군요. My father is in charge of cooking dinner on weekends. 이렇게 ing form이 나오는데 뭐 그냥 noun form으로 한다면은 My father is in charge of dinner or you know dinner preparation on weekends. 이렇게 하면 이제 명사형이 되겠죠. 주말에는 아빠가 식사를 담당하십니다. I think I used to be in charge of, I don't know, cooking something on the weekend. 뭔가 주말에는 제가 요리를 뭐가 됐든 하는 담당이었는데 I think that's been long forgotten. Sorry to my wife and my family members.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expression 배우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속하신 가정, 회사 아니면 모임에서 맡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So what are you in charge of? Whether it be at home, at work, or a friend group even, right? 여러분들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So I'm in charge of, you know, paying the bills for my friend's meeting, you know. I'm in charge of, you know, bringing water for my sports club.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계신 이 담당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그 회사 이런 환경에서는 참 우리 많이 쓰잖아요. 누구누구 담당. 나는 이거 담당. 근데 딱 담당하고 in charge of는 조금 약간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통 번역을 하기도 하죠. So again, what are you in charge of? 여러분들 책임지고 계신 것, 여러분들의 담당 영역 알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1013 50원의 문자 영유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라이브 챗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담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This is Randy Newman, Sail Away.

Sail Away, Randy Newman 곡 듣고 오셨습니다. Before the break. So, 어떤 담당이신가요? 오늘 Hump Day 2905 EQ 영어 Expression of the Day in charge of를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담당이신지. 1202님께서는 카페에서 그룹 스터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고. That's the feel that you get from our Hump Day 2905. That's great. Okay. 같이 한번 공부하는 Wednesday Hump Day 돼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우리에겐 항상 좋은 음악이 있잖아요. We always have you know, music to listen to in between our study sessions. So 그렇다고 뭐 제가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하는 그룹 스터디 같은 험프데이 EQ 영어 시간입니다. 1232님께서도 아빠가 책임지고 꼭 그때만큼은 끼니를 준비하는 그 집 참 부럽네요. One of my example sentence was my father is in charge of cooking meal on the weekends. 그런 거였죠. 주말에는 아빠가 이 요리 담당이다. So, 1232님 is very envious of a home where father takes care of a certain meals, whether it be on the weekends. 그렇죠. 그런 집은 참, 주부의 입장에서는 혹시 항상 미를 준비하시는 주부이시라면 굉장히 부러울 수가 있습니다. Right. I mean, I had aspiration like that too. 저도 역시 그런 꿈이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이 요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잃고 I also wanted to be like that, but somewhere along the way, I lost the confidence in cooking. And if you lose, you know, confidence in cooking, I mean, it becomes very difficult for you to kind of, you know, continue. That was my excuse. So,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집에서 또는 여러분들 친구 사이의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What are you in charge of?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빈입니다. 잘 되길 바랄게.

소수빈 잘 되길 바랄게였습니다. So, hump day 2905, we're talking about our responsibilities.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런 어떤 직책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담당, 어떤 맡겨진 일에 대한 또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죠. So I thought about my role at home. 저 같은 경우는 I think I have a very clear responsibility. I think I'm definitely in charge of driving. 집안에서 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하고 이제 아내밖에 없지만 my wife really you know dreads driving. 정말 운전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And you know I love driving. So that makes us a really perfect couple, I guess. 저는 운전하는 걸 즐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운전은 저의 몫이라고 볼 수 있고요. I think it is pretty much same for all the households. Like you know, men usually do the dirty work, right? 예를 들어서 뭐 변기가 막혔대거나 막 그런 거는 that's definitely my job. Whenever, let's say our toilet is clogged for many different reasons, you know, the job of unclogging the clogged toilet is mine. 당연한 건가요, 그거는? But I'm really good at it. 정말 저는 뚫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Anyways, let me ask you again. What are you in charge of, whether it be at home, at work, or your communities?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Sweetbox, Somewhere.

강산의 Sun Tribe was a song you heard. So let's get to some example sentences sent in by our listeners. 저희 청취자님들 영어 실력이 어떠신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1202님 보내주셨습니다. DJ EQ, you are in charge of our morning soundtrack. Your great music selection always brings so much joy to us. Wow, that is very flattering. 이 저에 대한 센텐스를 보내주셨네요. 와,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상당히 저의 롤이 I am in charge of something very, very important. Makes me realize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202님. And as for my role at home, 1202님 says, I'm in charge of positive energy in my family. 와, 집에서는 이 긍정 에너지 담당이시라고요. 와, that's so precious, right? I don't think it's a role that can be replaced by, easily replaced by other people.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I think that could be the most important role that you have taken on at home. 신청곡으로는 You are in charge of how I feel 이란 가사가 나온다고 그렇군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인데 The way you make me feel 그렇군요. 그 가사 내용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떠오르네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1202님 감사드리고요. 마이클 잭슨, this is the way you make me feel.

The Way You Make Me Feel, 마이클 잭슨의 곡이었습니다. 좋습니다. Let's get to some more messages. 5750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m in charge of looking extremely busy while listening to 101.2, 101.3. 그렇군요. I'm assuming that you're listening to us at work, right? 1012를 들으면서 굉장히 바쁜 척 하는 담당? 하나 모르겠어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담당이라고 할 때는요. When you say you're in charge of something, right? You're representing a certain group of people. That means there are other people listening to 101.2, 101.3 at work. 1012를 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듣고 계신데 그 중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바쁜 척 하는 것을 담당하신 분이다. So that means other people are in charge of something different while listening to 101.2, 101.3. Wow, I guess a lot of people are listening to 101.2, 101.3 at work that you have to take on a certain role. 그렇군요. 그게 저의 해석인데. 맞나요? Is that what you were trying to say? Anyways, 재밌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뜻은 제가 완전히 이해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I think the usage is good. 페퍼톤스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575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오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Peppertones 였습니다. I heard that Peppertones are actually working on their new album. 새로운 앨범 녹음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좋습니다. That was a song requested by 5750님, who is in charge of looking busy while listening to our show. I still don't get it fully. 스카프 들은 낙타님 역시 sentence 보내주셨습니다. I'm in charge of driving mostly. Just like myself. 그렇군요. 스카프 들은 낙타님 그렇군요. 남편분께서 이제 운전 안 하시고. I often seen wives driving in elder couples, but me and my hubby aren't at that age yet. What's going on with us? 그렇군요. 조금 나이 드신 그런 부부들 보면은 여성 분들이 이제 운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저의 남편과 저희는 그 나이 때는 아직 아닌데 어떻게 된 거일까요? Actually, my hubby doesn't like driving, so I just happily drive for the family. 아, 남편분께서 별로 운전 안 좋아하신다고. 그나저나 차에서 who is in charge of for the music? 누구에게나 음악 권한이 있나요? 운전대 잡은 사람 아닌가요? 이것도 남편 취향에 맞춰서 하고 참 무슨 회장님 모시는 것 같네요. That is a big question, a very controversial one too, right? You know, whoever is at the handle, driving, right, has the right to play any music he or she wants. That is usually the case, right? 근데 요즘에는 이제 블루투스가 이제 또 있으니까는 차량에 블루투스 연결된 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한이 아닐까요? So whoever with a phone that has a connection, Bluetooth connection to the car, right, can play whatever they want. I think that is the case with my daughter. 저도 이제 대부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음악을 트는데 보통 굉장히 많이 침범을 당하긴 합니다. I usually actually turn on the radio. 저는 음악을 따로 듣진 않아요. 이렇게 틀진 않는데 라디오를 조용하게 이제 틀어놓는 편인데 보통 이제 딸아이가 듣고 싶은 음악이 많더라고요. Or she wants to play an MR that she can sing to. That would be like the worst case. Just kidding. 농담이고요. 그러면 1232님께서 여러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았어. 그 곡들을 제가 좀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George Ezra, Paradise.

Welcome back to 102, 103. This is the second half of our program. This is your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So we are on air until noon on 101.3. Miss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 is also live as 보이는 라디오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find our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자도 열려있는데요. 문자창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은 10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r song request, stories or shoutouts. Please send them all my way. So we started the show by talking about learning this expression in charge of something, be in charge of something. 여러 담당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많은 sentence 보내주셨는데, then sort of we went on to talk about, you know, who has right to play music while driving. 약간 그 discussion으로 넘어간 것도 됐는데, so I said, you know, whoever has the Bluetooth connection to the car has right to play whatever music. Right. 왜냐면 전화 자기 이제 전화기에서 그 음악을 틀으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And 독더미님께서는 남편 블루투스 연결을 끊어버리는. So there is a way if you're driving, that is right. If you can delete whoever's a connection, a Bluetooth connection to the car, right? 기기 삭제가 가능하죠. 쿨피스님 같은 경우는 차에 타는 순간 나오는 곡으로 장악한다라고. I guess that might require a really good selection. 아니면 공평하게 세 곡씩 번갈아 리스트 만들어서 이렇게 트신다고. 쿨피스님. That is a very orderly fashion. If that's possible, I guess, you know, we can do that. 그죠? 이 참 어떻게 보면 이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You know, for some people, it is a sensitive issue, right? You feel like, you know, you have rights to play whatever music that you have on the car. 아니면은, you know, the right to, you know, have control the temperature of the car too. 운전한 사람이 보통 이렇게 차의 온도에 대한 또 이제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도 맞죠. That's for whole another show, I think. 그죠? 그 이야기하면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만한 굉장히 방대한 그런 토픽이긴 합니다. 그죠? 신상아님께서 유튜브에서 큐모닝 출첵합니다. 출첵해 주셨고요. Example sentence 보내주셨는데요. 신상아님 says, I'm in charge of introducing good restaurants at company dinners. 그렇군요. 아, 회식 할 때 좋은 핫스팟 맛집을 찾아서 소개하는 담당. That is the most important responsibility at work. That is the most praised responsibility at work. If you can do that right, 뭔가 잘하실 수 있으면 그죠? 신상아님 says 회사에서 일은 안 해도 이거는 잘합니다. I might not do much work at home at work, but this that I'm really good at. 그렇군요. 멋진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신상아님. 좋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 담당 계속 얘기해 볼까요? Alan Parsons Project입니다. Don't Answer Me.

Alan Parsons Project, Don't Answer Me. 제니님께서 많이 못 들어본 Alan Parsons네요. Yellow 같은 느낌. Right.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진짜. Maybe Yellow's Jeff Lynn was part of this song too. 아마 그런 수도 있지 않을까. Yellow의 Jeff Lynn이 워낙에 이제 유능한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Alan Parsons와 같이 또 일했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ight be, right? He has such a signature sound. 좋습니다. 7582님께서도 메시지 주셨습니다. So practicing English through our hump day EQ 영어 time. So 7582님 says, My daughter is in charge of cuteness in our family. 집안에서 이 귀여움을 담당하고 계시다고요? 따님께서. As you know, teenage girls can be quite grumpy sometimes, so I assigned her that role myself. Aha. So I always tell her, your job is to be cute. So if you're not being cute, you're not doing your job. Remember that. That is a genius, assigning a certain responsibility and, you know, make her feel guilty if she's not doing her job. I should do that to my daughter.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저도. Your job is to be cute and polite. 당장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쁘다 예쁘다 귀엽다 귀엽다 해줘야 그나마 봐줄만 하겠죠. 그래서 제임스 블런트의 곡 신청하겠습니다. You're beautiful로 가겠습니다.

James Blunt, You Are Beautiful. 7582님, who gave us a great idea of assigning certain role to a teenage, not just daughter, a teenage son and daughter, and, you know, ask them to, you know, oblige by their role. 그 teenage 남자아이들한테는 어떤 롤을 줘야 될까요? 귀여움은 딸아이한테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I don't know, 씩씩함? 아니면은 다정함? I don't know, talkativeness? 말 잘함?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네요, 그죠? 뽀글님께서 Q모닝 메시지 주셨습니다. I'm in charge of the lazy but loyal listener department for the show 101-2-101-3 101-2-103에 게으르지만 굉장히 충성된 청취자 그런 부서 그런 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군요. I didn't realize that there was such a department as a lazy but loyal listener. 그렇죠. 있다고 하시면 뭐 있는 거죠. 쿨피스님께서도 I'm in charge of the fun around here.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거 담당이시라고 이렇게 쿨피스.

님께서 주셨는데, yeah, it'll be interesting to let me know if you could let me know you know what are you in charge of in the context of you know 101-103 listenership 101, 103의 청취자로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I'm in charge of you know sending an interesting story, or I'm in charge of I don't know requesting interesting song. Or I'm in charge of requesting very hip and new song.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요즘의 음악을 잘못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you know I don't listen to that much of music that's released recently.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청취자님께서 지금은 잘안 오시는데 요즘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Like including like rap and hip hop. 그래서 와, 제가 모르는 그런 음악들, 제가 제 그게 닿지 않는 그런 음악들을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So I could say that, you know, she was in charge of, you know, filling us up with trend music. 그참 감사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뽀글님께서는 lazy but loyal listener department 담당이시라고요. 좋습니다. 계속 그 담당 충실히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라디오에 관한 클래식 신청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곡 듣고 오겠습니다. Donna Summer입니다. This is On the Radio.

listener. 그냥 프로그램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As long as you listen, you know, I don't know, I don't care what role you take on. 그냥 들어만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Okay, so before moving on to part four, I have some new music for Music Boutique segment today as well. 노래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5616님 문자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제 딸에게 귀여움 담당 직책을 줘야겠네요. Right. Don't you think that's a great idea? So I should assign my daughter the cuteness role of the family. James Blunt 20대 시절 출근길에 즐겨 듣곤 하던 곡이에요. 아까 이제 James Blunt 곡을 틀어드렸는데 You are beautiful 그 곡. 근데 메시지 주신 게 둘레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중간부터 들어서 어떤 릴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뭘까요? So I was driving from this 둘레길, this walk trail, and I kind of missed what was in the middle. I missed, you know, what was going on with the show. 릴레이는 아니고요. As you know, we have a 바통 터치 on Friday. 금요일 날 이제 그 선곡 릴레이가 있긴 한데, this one, every Wednesday, just to kind of reiterate our Wednesday, hump day English. 수요일마다 저희가 영어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영어 표현 하나를 제가 제시하고, 그 표현에 맞는 사연, expression, 그러니까 example sentence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So, just to learn an English expression every Wednesday. Today's expression was be in charge of 뭐뭐의 담당이다, 뭐뭐의 직책을 맡았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거에 맞는 표현을 갖다가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So, you know, as one of the listeners sent in, she assigned her daughter. So she, her daughter is in charge of cuteness of the family.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소개가 된 거고요. So in case you're, if that's the question that you are asking, 5616님 감사드리고요.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은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ir Supply, The One That You Love.

Welcome to Music Boutique. And Music Boutique is my daily playlist with a story. 오늘 준비한 뮤직 부티크 내용은요. The way I listen to music these days has changed quite a bit. 요즘에 음악을 듣는 방식,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방식이 I think it has changed quite a bit, as I said. I say that again. 왜냐하면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찾아서 듣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nowadays I think I rely a lot more on those curations, you know, function, features by the streaming platform. 이 음원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그 큐레이션 해줘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음악을 통해서 많이 좋은 음악을 찾습니다. And I think it's great because basically it analyzes my listening pattern and my taste in music, right? And they would recommend music that would suit my musical taste. And a lot of times it works great. 그래서 참 좋은 음악을 많이 이렇게 알고 틀어주나? 내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그런 신기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And this song, I want to start today's music boutique with this song that I came across recently. 그냥 전혀 이 아티스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요. 그냥 노래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계속 듣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아티스트가 누구일까 어저께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 먼저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This is a song by an artist named Valve Moon. Valve Moon. 굉장히 힘들죠. Valve Moon. V-U-L-F-M-O-N 이런 아티스트인데 The song is Valk입니다. 들어보시죠.

Vaughn, Vaughn라는 곡이었습니다. Love the brass sound. I know it's an instrumental, 근데 너무 시원하고. So I was listening to this song for some time, and I didn't even know the artist's name. 그냥 save 해놓고 그냥 그 음악을 계속 들었지. I didn't even look at the artist's name. 자세히 보니까 Vaughn이라는 아티스트인데,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분 음악이 누굴까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So I got curious and asked who this person is. 근데 알고 보니까 this is actually Vaughn's 2025.

Five album titled DEG, and it was made by this guy named Jack Stratton. Stratton은 이 Vovpack이라는 밴드의 리더이거든요. And that's when I went, oh, okay. Vovman and Vovpack. Vovpack은 굉장히 제가 즐겨 듣던 이 밴드이거든요. Although I didn't really catch a striking similarity between those two. 근데 그 리더의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연결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So, Vovpack is a funk soul band actually, sort of a musical collective formed by Jack Stratton. 이 Jack Stratton이라는 분이 약간의 프로젝트 밴드로 시작한 2011년에 시작한 밴드인데 they have the default players. 밴드 자체는 이제 그 고정 멤버가 있는데 vocalist they would actually hire different vocalists, feature different vocalists. 약간 객원 보컬 시스템 같은 콜렉티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울리는 그런 밴드인데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Vovpack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This is Vovpack 1612.

0: 그래서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듣다가 와, 너무 좋아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좋아하던 아티스트의 사이드 프로젝트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I guess, you know, these two projects have something in common, you know, amazing instrumental plays. 정말 그리고 깔끔한 arrangement. There aren't that many instruments used on both of these songs. I think that is possible because 굉장히 미니멀하게 갈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연주력과 그 톤이 너무 좋고 뛰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 있죠. 딱 그런 음악을 보여주는 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Vulfpeck.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정말 이 악기 연주에 와 어떤 어느 정도 이 경지에 오른 분들의 연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So let me hear another track from Vulfpeck. This one is titled Wait for the Moment.
1: Years ago, I met the speech pathologist Antoine Stanley, and I mentioned that he should consider to sing. He laughed, and I gave him my email. Years later, I received an email from Antoine saying he would like to sing. With no song, I sent the Vulfpeck and a camera crew. The result? Remarkable.

Twelve-pack, Wait for the Moment였습니다. Love their music. 그래서 내가 그 벌프먼의 음악이 좋게 들렸구나. 같은 분이 시작한 프로젝트니까. So I kind of dig into this guy, Jack Stratton. 어떤 음악을 또 프로듀서했고 만들었는지 좀 찾아봤는데 another interesting find, another project that he was involved with is a project called The Fearless Flyers. Fearless Flyers, 이제 instrumental 위주의 그런 밴드인데 이 벌팩의 멤버와 다른 분들 좀 이제 합쳐서 이제 만든 프로젝트인데 one interesting name that I found on this project is Mark Lethierry라는 분인데 이 Snarky Puppy라는 밴드가 있어요. Snarky Puppy는 어떻게 보면 실용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거의 worship하는 그런 이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나 정말 엄청난 연주자들이 만든 그런 하나의 또 프로젝트거든요. Snarky Puppy. Snarky Puppy의 또 기타리스트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이런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e Fearless Flyers입니다. Ace of Aces.

Yes, Fearless Flyers, Ace of Aces.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 또 코리 웡이라는 분 계신데 He is known as the Modern Funk Master. 이 클린 기타로 짹짹짹 거리는 그 기타의 또 마스터이신 분. 그분도 함께 했더라고요. No wonder it sounds so tight. 그래서 처음 들려드렸던 곡 있죠. Buffman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 Buffman 프로젝트 앨범에 이 듀엣곡이 하나 있습니다. Evangeline Barose라는 싱어송라이터와 함께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Buffman and Evangeline, It Might Have to Be You. Wish

Fofman and Evangeline, it might have to be you. Again, such a minimal but clean sound that I love. 그럼 Fofman 그 앨범에서 마지막 곡 하나 더 틀어드리고 오늘 마감할까 합니다. It's actually a piano instrumental. 두 연주자가 나란히 한 대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의 피아노 연주곡인데요. Bank de Poisson이라는 곡입니다. That's going to be the last song.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cutie님'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Vopman with Jacob Jeffries. The song is Bank de Poisson.

0: That was the Beach Boys' Good Vibration. Good vibes only.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비교를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나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좀 하게 되는 게 비교인 것 같은데. You know, they always tell you that you shouldn't compare. Comparison is really bad for you and everything. 근데 이 비교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좀 보고 싶은 부분만 잘라서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교를 절대 안 하는 것. 좀 어렵겠지만,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왕 비교를 할 거 좀 제대로 1부터 10까지 쫙 펼쳐놓고 다 비교하다 보면 조금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Because we judge our whole behind the scenes against someone else's one single best moment and then just wonder why we come up short. But nobody posts about the doubt, the failures, the years that almost broke them. So when it comes to making comparison of our life and the life of other people, we have to actually take a look at the whole picture instead of that one single part. You might be better off in other fields compared to that person, things like that. So when it comes to making comparison, if you are going to make the comparison ultimately, just do it from 1 to 10. So that is my suggestion for you today. 모닝 그루버들, 좀 잘 주무셨나요? 저는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1: I always try to get some good sleep, but I had really difficult time trying to go to sleep last night. Well, because first of all, I was trying to go to bed, but then like I was way too energetic somehow. Maybe I had too much vitamin, so I was kind of alert, but then I just tried to lay down. I need to sleep.
0: 자야 돼. 제발 좀 자. 좀 자. 눈 감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I hear this sound. 벌써부터 출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한번 깼고 luckily I got it. 저 확 잡아버렸거든요. 얼마나 저를 이렇게 많이 먹었던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벽에 이렇게 딱 붙었는데 그 잔상이 꽤나 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기 선생님 때문에 잠을 잘 못 잤고 Another reason why I couldn't go to bed is because of the sound coming outside. Because, you know, it's kind of hot late at night, so I always open the window.
1: 더우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자잖아요. 근데 밖에서
0: 막 이런 소리가 무슨 밖에서 레이싱이 막 펼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레이서들이 막 이러면서 뭘 그렇게 새벽에 운전을 하시나. 제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진짜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1: So I'm trying to drink some extra amount of coffee and just trying to

0: stay alert. I have a long day today, so I don't know how I'm gonna be able to survive it. 하지만 우리 여러분만큼은 좀 푹 주무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문자 좀 읽어볼까요? Water Tank Morning Groover 출석합니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도 오셨어요. Good morning, Dr. Paper 상민님 그리고 Young H님 모두 모두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dance check. I want to see more of that. To do that, you can always send me your messages while listening to the program. 출첵하시거나 뭐 사연 보내시거나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신청곡 등등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by leaving your comment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알바생들의 많은 참여 열일 기다리고 있으면서 We're gonna now take a word from our sponsors.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Welcome to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question because I'm always curious about our morning groovers. Morning groover들이 항상 궁금한 저로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질문 보따리예요, 완전.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morning groovers. What is a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usually know about? Ooh, the secret side of you. What is something about you that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learn? 오늘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잘 모른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나만의 반전 매력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So let me know about that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여러분들만의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반전 매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차차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전 매력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행동하는 게 일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o I act pretty much the same whether I'm with the family, whether I'm with my friends, or whether I'm on air. I think I'm pretty much similar.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아 방송이니까 저러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일터에서나 방송할 때나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딱히 반전 매력이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I guess to tell you guys about that one side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me, maybe the side that they would be surprised about would be perhaps my parking skills. 저 주차를 좀 되게 잘해요. 별거에 다 부심이 있죠?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쫙 주차를 하고요. 각도 되게 잘 맞추고요. 뭐 평행 주차, 전면 주차, 또 이렇게 뭐 뒤로 넣는 후진 주차 다 잘합니다.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멋있게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주차를 잘하는 저만의 그런 반전 매력이 있어요. 되게 주차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주차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의 의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What about 박원희 팀장님? 여러분들 박원희 팀장님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She's like the secret person ever, like here on Morning Group for so many, many years. 되게 뭔가 신비주의 느낌이 나시잖아요. 굉장히 우선 절세 미녀세요. 근데 뭔가 반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TBS EFM에 딱 왔을 때 좀 충격받았거든요. 너무 여기서 막 그 예쁘셔가지고 진짜 예쁘시다 이랬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잘 안 친했으니까 뭐 성격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잖아요. So, you know, it took me some time to figure out about her personality and her character when it comes to 박은희 팀장님. But then when we got close, I did find out about that one special side that not many people could notice. 어떤 거냐면 좀 되게 은근히 개그 캐릭터세요. 되게 생긴 거? 외모? 이런 거과는 다르게 되게 말하는 게 되게 위트가 있고 뭔가 개그 그런 약간 개그우먼 느낌이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저만의 느끼는 박은희 팀장님의 반전 매력, 의외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이럴수록 더 궁금해지실 텐데 계속해서 궁금해 하시고요. Alright, Morning Givers. Now I can sit back and relax and wait for your responses about that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usually know about.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나쁜 모기. 썸머님, 오늘 너무 피곤하셔서 어쩌나? 이라고 해주셨네요. Bad mosquito. I'm kind of worried that summer might feel tired today. 일단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오히려 좀 각성이 된 상태? 근데 이제 방송이 끝나거나 이제 오후 한 12시, 1시 넘어갈 때가 좀 고비일 것 같기는 해요. So this afternoon would be the tough hour for me. But right now, I'm in a good condition somehow. Yeah, I'm doing so fine at this moment. 걱정 감사드리고요. 찬이송님께서 굿모닝, 썸머피디님 절대음감의 반전 매력이 있잖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I can pitch notes naturally. Yeah, it's my hidden talent for sure. 이거는 이제 썸머 주장하는 반전 매력이고 뭐 이렇게 검증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것 같긴 하거든요. Alright, Morning Givers. Let's get to his song, right? This is the birds. Turn, turn, turn. Thank you.

Let's see who else is here. 펭귄킬러님 오셨군요. Good morning. 문자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And 사뚜기 morning groover asked a question.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팀장님 성함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1번 박은희, 2번 박운희, 3번 박운희, 4번 방은희. 오늘의 신청곡 Rahman Eclipse. 정말 슬프게도 다 틀리셨어요. 어떻게 정답이 이렇게 하나도 없으실까요? 옵션에. So none of the options. You have like no answer among the option that you have suggested. 땡땡땡땡. 네 개 다 틀리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우리 박운희 팀장님, basket producer. 우리 박운희 팀장님의 성함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박운희 팀장님께서 2번 박운희에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치셨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그러면 이게 정답인 거죠. 박운희 팀장님이십니다. 진짜 실명 안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계속해서 맞춰보세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이 그렇게 바로 이렇게 성함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Okay, let's get back to our topic.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의외의 모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So what is that one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우리 체육부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첫인상이 새침하고 딱 부러지는 성격?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엄청 허당해. 이제 좀 그만 털털하고 싶어요. 저도 야무지고 새침하고 싶은데 바보예요, 바보. 이래도 나 저래도 나 꾸밈없이 살렵니다.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신청해요. So people usually think my first impression is chic, sharp, and totally pulled together, but I'm actually such a clumsy goofball. I really wish I could stop being so carefree. And I just want to be smart, poised, and elegant person, but I'm just a total clumsy person. 아, 그렇구나. 뭔가 좀 도도하게 그런 첫인상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뭔가 좀 새침하고 나 체육부장이야. 약간 이런 인상? 근데 알고 보시니까 약간 허당기도 있으시고 완전 매력 덩어리시네. 우리 체육부장님. 반전 매력이시네요. 이런 게 완전 제대로 된 반전 매력이죠. 그쵸? 저는 시크해 보이지 않고 딱 처음 봤을 때도 사람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냐 아이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저한테 아이냐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So I actually feel quite nice. I mean, I've never experienced it before, so I would have to say it would be quite nice if somebody asked me, oh, are you an introvert? Because I was never asked that question before.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아 약간 I 성향이시군요 이러면은 입꼬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쓱쓱 아 그렇게 보이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런 적이 아직 없다. 그래서 우리 체육부장님은 정말 매력 덩어리진 거예요. 반전 매력이 완전 장착돼 있으시니까요. Morning Groovers, don't be shy and let me know the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오늘 저한테 몰래 몰래 알려주시면 제가 방송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This is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4: Our next song is going out to 사뚜기 모닝 그룹. Here is Eclipse, Run Run.

0: And you are tuned into Morning Groove. 서비님, Good morning. 출첵 문자 우리 보이는 라디오 스트리밍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비님. 이 서비님께서 진짜 감동인 게 제가 매번 다시 보기를 TBS EFM 모닝 그룹 채널에 올리잖아요. 항상 정말 매일매일 댓글을 1등으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서비 모닝 그룹. And speaking of that channel, TBS EFM 모닝 그룹 YouTube channel, believe it or not, we are already having over 400 subscribers.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숫자고 소중한 숫자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보기 영상만 띡 올리는 건데 4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생기지?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저의 그런 400 이상의 구독자 수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닝그루버들 그리고 우리 알바생들 최고! 조국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일 마치고 퇴근길에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활기차고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So you're on your way back home after work. Thank you for this message. Cheerful message. 조국 모닝그루버 항상 퇴근길에 이렇게 또 활기찬 그런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안전 귀가하시고 또 강아지들과 산책 즐겁게 하시고요. 아직 아침까지는 날이 너무 좋아요. 그쵸? On early mornings and late at night, it's pretty chilly actually. So it's actually really nice to feel that natural wind if you open the window. 그래서 창문만 열어도 되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열대야 이런 거 없어가지고 충분히 이른 아침 그리고 늦은 저녁에 좀 선선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Okay, let's get back to our topic. What is something about you that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learn?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 잘 몰라요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죠? 저 의외로 굉장히 물건을 잘 고칩니다.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this, but I'm actually a really good cook. Maybe my hobby is baking, but nobody knows about this.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의외로 집순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그런 성격, 습성, 매력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s have a read to 사뚜기 모닝유버스 메시지. 제 반전 매력은 평소에는 띨띨해 보이는데 나름 좀 꼼꼼하고 디테일이 있습니다. 박은이 팀장님의 이름을 찾아내는 것처럼. 어떻게 찾아내셨지? So my twist charm is that I usually seem a bit clumsy, but I'm actually quite meticulous and detail-oriented, just like how I tracked down the team leader, 박은이's name.
1: 홈페이지 들어가셨나? 와, 어떻게 용케이도 알아내셨네요. 맞습니다. 우리 박은이 팀장님의 리얼 성함은 박은이 팀장님이십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평생 이렇게 불려오신 것 같아요. 별명 뭐 사실 뻔하죠. 우리 항상 이름으로 이렇게 별명 짓잖아요.
0: You know, Koreans are so genius when it comes to coming up with those nicknames. They would try to come up with nicknames that has the similar pronunciation.
1: 그래서 바구니 팀장님, 비구니도 별명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쵸? 바구니, 비구니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런 별명 불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전 매력.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 잘 몰라요 싶은 것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I will be waiting for those fun messages. Okay, it's time for a song break, everyone. Let's have a listen to the Beatles. Strawberry Fields Forever.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100%의 나의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 갑자기 던져보는데요. You know, are we really showing our real side to the people that we meet at work, or to our friends, or even our family members? 이게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So depending on where you're at, depending on which environment that you're at, you know, you would find out about that side of you that you didn't even know about yourself.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So let's find out by first reading out our, of course, one and only 얼짱님's message.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혼자 운전할 때 진짜 시끄러워요. 노래도 부르고 혼잣말도 하고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면 고상한 척을 해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잘 모른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왜 고상한 척 하세요? 차에 내리셔서? So according to our 얼짱님, they said, I'm so loud when I drive alone in my car. I sing my heart out and talk to myself constantly while I'm driving. But the moment I step out of the car, I act all elegant, so people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I'm really like. But I totally understand why you're doing that because that is your own individual separate place. If you're living with your family member, for example, even your home cannot be your own private place. Only when you are driving alone with your own vehicle and when you have nobody sitting next to you, that is the real time for you to enjoy, to be yourself, isn't it? I can totally feel you. 뭐 이제 자동차가 꼭 운전의 수단도 될수 있지만 나만의 그런 공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동하는 노래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 지난번에도 약간 의심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쭤봤잖아요. 주말에 이제 세차하러 나간다고 해서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대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그게 이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올게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보통 세차하는데 제가 주말에도 지나가 보면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뭔가 혼자들 이렇게 와 계시는데, 아, 약간 집에서 살짝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But anyways, totally. You get to be yourself if you're alone in your car. 노래조차도 내가 듣고 싶은 것좀 모처럼 들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You can select your own music for yourself, do whatever you'd like when you're alone. At your car.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그렇게 싫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im's fan morning groover. 지금은 그냥 푸짐한 동네 아저씨지만요. 20년 전에는 날렵한 군인이었습니다. 실제 사진을 배경으로 AI로 포스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육군 홍보대사라도 해볼 걸 그랬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렇구나. 근데 예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배우 하셔야 될것 같은데? 배우 안 하고는 못 배길 외모신데요? 한 번도 그쪽 오디션을 본게 아니란 말이에요. So, Kim's family member sent a picture of himself back in the days, and wow, good looking! 정말 잘생기셨는데, 미남이셨는데, 그냥 군인을 하시고 뭔가 다른 도전을 안 하신 건가요? 아까운데. Thanks for sharing this picture. AI 포스터를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만드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홍보대사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지금도 보니까 되게 이렇게 진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아, 그 홍콩 배우 누구 닮으셨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루버. 우리 6497 모닝 그루버. 저는요, 정말 화가 많은 사람인 였는데 얼굴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옷상이어서 제가 친절한 줄 알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정색해도 주변에서 상처받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 덕분에 성격을 죽이고 덩달아 조금 친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답답해. 그러셨습니다. So I have a lot of anger inside me, but because of my facial expression, people often would say that I would be a very friendly person, but that is actually not the case. 그렇구나. 이 외모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실제로는 난 그런 성격 아닌데. 약간 되게 좀 시크해 보이세요. 이런데 사실은 굉장히 또 이제 마음 여리고 막 친절하고 막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people basically judge you based on their first impression or based on how you look. 그래서 약간 좀 억울할 때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 나 이런 사람 아닌데. 근데 뭐 어때요? 덕분에 좀 화 좀 죽이고, 예? 좀 친절하게 사는 게 또 이제 내 외모 덕분인 거잖아요. 이렇게 또 성격이 변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외모가로 종종 정말 많은 오해를 해요. 그쵸? 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저한테 받는 오해는 뭐 말랐으니까 이렇게 막 뿔뿔뿔 잘 다니는 것 같아 이랬는데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말랐으니까 많이 안 먹을 거야 막 이러는데 저 되게 많이 먹고요. 좀 그래요.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you. 가끔 보면은 Sometimes I think to myself, how much would people actually know about me? 과연 나의 한 30%라도 알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So let's talk about that, Morning Groovers.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나만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계속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so, if you want to participate for free, you have two options. First,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viewable radio, TBS EFM YouTube live stream. And we also have our open chat room on KTalk app. 카톡 어플 가시면 또 우리 오픈 채팅방 있어요. TBS EFM 모닝그루브 검색하시고 또 들어가셔서 다양한 참여 가능하십니다.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a song break and I will get ready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어디 가지 마시고요. Stay tuned everyone.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Paul McCartney Still Love Song. A Stilly Love Song, excuse m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Summer PD, and I'm very happy to have you joining us this morning also.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nd at this moment, we're going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현재까지 월수금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모닝 그루브입니다. Okay, let's see more check-in messages. 아직 이제 출첵마저 하고 계신 모닝 그루버들이 계셔서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진 모닝 그루버, 굿모닝입니다. 하진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 모닝 그루버. 모닝그루브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하나면 된 거예요. 그 누구 한 분이라도 이 방송 듣고 힘이 나셨으면 그거 하나로 저는 족합니다. So at least we have one morning-groover who feels energetic and enlightened. So that counts right. I'm very happy to see these kind of messages. Thank you so much. And of course, our morning-groover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Benny.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Okay, now let's get back to our topic.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그런 의외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5558 뮤지컬을 사랑하시는 558 모닝그룹께서 굿모닝, 너무 힘드네요 오늘. 힘을 낼 수 있도록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의 모습은요, 저희 회사 분들은 제가 술을 잘 마시는 걸 몰라요. 입사할 때마다 알쓰라고 소개를 해서 친한 분들만 제 본 모습을 알지요. So what people don't know about me is that my coworkers have absolutely no idea that I'm actually a good drinker. Every time I start a new job, I introduce myself as a lightweight who can't handle alcohol. 이거는 약간 뮤지컬 러버 모닝그룹께서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의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못 마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걸까요? 괜히 잘 마신다고 하면 좀 귀찮아지긴 하니까, 아 술도 잘 마신다고 했지? 어 우리 뮤지컬 러버 한잔하러 가지 그래? 막 이러면서, 어 술 좋아하신다고 한잔하러 갈까요? 막 이러면서 Maybe you would get a lot of suggestions, you know, sometimes unnecessary suggestions to drink. 이게 한 분이 부탁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또 부탁하고 이러면 뭐 매일매일 everyday이니까 사실 좋지는 않겠죠. You know, you would only drink if you would feel like it. 또 내가 내켜서 이제 한잔하는 게 더 기분 좋지. 내키지 않을 때 먹는 건 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딱 친한 분들께만 보여줄 수 있는 뮤지컬 러버만의 모습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What about Penguin Killer? 우리 Penguin Killer님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According to our Penguin Killer, 문자를 길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얼굴 때문에 억울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누가 먼저 와서 말을 잘 걸지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라 학교 선생님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참 가볍고 까불거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디나 가면 한국 사람인 줄 절대 못 알아본다는 것. 심지어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요. 예전에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딸아이의 학원 선생님이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있었는데 와이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아버님이 중동분은 아니시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지, 겉으로는 과묵해 보이기는 해도 겁나게 말이 많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이 문자만 봐도 말이 많으신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Because you have sent in a packed message full of so many texts, so I can see that you're a very talkative person. But obviously people don't really get that because of how you look. People also think that you look older than you actually are, and also they think that you're not from Korea. 외모 때문에 오해 진짜 많이 받으시네. 한 가지가 아닌데요, 이거는? 그쵸? 국적부터 해서 나이 등등. 너무 억울하시겠다. 이 나이는 진짜 좀 서러운 게,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대학생이냐, 직장인이냐 이런 오해를 좀 받았었어요. 좀 심하죠? 제가 영어 학원을 좀 성인들이 다니는 그런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좀 고차원적인 영어를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사 선생님이 저를 같은 뭐 대학생으로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Yeah, people would assume that I am in college when I used to be only in middle school. 그래서 굉장한 오해를 받았고, 저 예전에 아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So this was the worst experience that I've ever had. So I went to a wedding with my dad when I was in high school. I think I was only in my first grade in high school. Because my mom was sick or away from somewhere, I just decided to follow my dad to one of his friend's wedding. 근데 어떤 이제 할머님분께서 저희 아빠를 이제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랜만에 왔네. 어 이쪽은 처? 이러는 거예요.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저희 아빠도 충격받고 저도 충격받고 솔직히 그건 그 할머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One thing that is a little relief, I guess, for me is that I look exactly the same now. So nobody thinks that I'm old. 그러니까 중학교 때 외모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노안 소리는 아직까지는 안 듣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좋아라. 우리 펭귄킬러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얼굴이 보통 그대로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좀 그런 오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중독분 아니시죠? 이거는 매력으로 받아들여셔도 될 것 같아요. 이국적으로 생기셨나 본데요.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어쨌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면 되더라고요. Alright, morning givers. Thanks for sharing this. We're gonna get to our segment, Lyrics Gone Wrong. 오늘 또 어떤 부캐가 또 가사를 열심히 읊어드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5558 Morning Groover. Here is 부석순 featuring 이영지, Fighting Hell Dream!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Yes, yes, ye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wrong about these lyrics, everyon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questionable,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부터 또 부캐 게스트가 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의 부캐가 또 자신만의 말투로 또 정성스럽게 읽어드릴 건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죠. So obviously you guys have a job because you're part-timers, 알바생들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아, 참 웃기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노래 제목을 맞춰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So you hav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segment so I can see whether you are a good guesser or not.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집중력이 요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아마 제일 집중력이 많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는데요. So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obviously read out the lyrics for you. 지난번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이탈리안 크리스티나 이렇게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가사를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일반인께서 출연을 자청을 하셨어요. 오늘은요, today we're gonna have a kindergarten teacher who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요즘에 좀 투잡을 뛰시는 유치원 교사선생님께서 오늘 자원봉사를 해주신다고 해서 오늘 가사를 읽어드리러 오셨습니다. And yeah, this has been one of our morning groovers requests. I'm not so sure, but let's go. 선생님, 네, 이제 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가사 읽어주시고요.
1: 병아리반 여러분, 안녕! 달림반 친구들, 선생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 걸음씩, step by step. 우, baby, 저기 아가 친구들도 같이 걸어요.
2: 뛰지 않아요. 조용.
1: Gonna get you, girl. Step by step, step by step. 아, 아니에요. 뛰지 않아요. 4분, 4분, 우리 다 같이 걸어요. Step by step, step by step. Ooh, baby. 선생님이 조금씩 다가갈 거예요. 놀라지 말아요. Gonna get you, girl. 선생님 잡으러 간다. 까꿍. 한 걸음씩, 오, 병아리 반 친구들. Step by step, step by step. 머리 당기지 않아요. 친구 놀리지 않아요. Really want you in my world. 싸우지 않아요. 째려보지 않아요.
2: 하나, 둘, 합주기가 됩시다. 하.
1: Don't cry, just keep walking. Step by step, step by step. Ooh, baby. In your eyes, I see a picture of me all the time. 자, 병아리 반 친구들 한 걸음씩. Step by step. 잘했어요.
0: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이 목소리로 한 6시간 이렇게 떠드시는 거 아니에요? 와. Big, big respect. 이게 뭔가 오늘 주제와도 상통하네요. You know, the real side of you and the fake side of you. I can't really say the word fake, but I guess the side of you in your social life. 집에서는 이제 릴스나 봐야지. 왜 이렇게 요즘엔 릴스가 재미없어. 이러다가 딱 출근하면은 어린이 여러분!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또 친구들 만날 때는 야, 너 그거 봤냐? 야, 완전 재밌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출근하면은 병아리 반 친구들.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in serious. 우리 서비님께서 기대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누가 오셨을까 해주셨는데 뭐 기대가 충족이 되셨나요? 역대급 약간 목에 부담이 되는 리딩이었는데 우리 펭귄킬러님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무서워요. 왜요?
1: 어린이 여러분, step by step. Step by step.
0: 너무너무 친절한 What a friendly angel-like kindergarten teacher. 정말 천사 같은 선생님이 와주셔가지고 가사 꼭꼭꼭 정성스럽게 읽어주셨어요. 우리 병아리 반 친구들, 우리 달림반 알바생들 가사 잘 들으셨죠? She said something about step by step. 뭔가 어쩌고저쩌고 step by step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that our kindergarten teacher just read? 여러분들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ake a good guess, everyone. Good guess.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Here is Justin Bieber and Ludacris, Baby.

All right, 0421. Of course, our Minjun and Lina만 morning groover texted. 저 방금 차에 타서 듣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크크크. 운전하면서 PD님 덕분에 엔돌핀 돌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엔돌핀이 이렇게 도신다고 하셨는데, yeah, lik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would be like an emotional roller coaster experience. You know, you sometimes get scared, you sometimes feel surprised, and you suddenly feel a lot of dopamine or endorphins and everything. So just listen to it for 2 hours. Invest 2 hours of your day and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is fun emotional roller coaster.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정답이 그래도 이번 주에는 꽤 왔네요. 예,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여러분들께서 꽤나 좀 얼음이 되셨는데. I guess now we can have some smart morning givers, our part-timers, sending in their answers. 우리 얼짱님께서 유치원 보내기 무섭습니다. 크크, 광기의 선생님. 아, 맞다. 정답 맞춰야 되죠? 라고 해주시면서 step by step 이라고. Everybody, step by step. 바리 바리 step by step. 못한 거 일부러 보내신 건가요? Step by step. So it's really scared to send those kids off to this kind of kindergarten after hearing that reading. Oh, well, 선생님 되게 뭐 무섭게 뭐 얘기한 것도 없었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 줄 서세요. 뛰지 않아요. What a, it was kind of a nice direction. 우리 뮤지컬 러버 558 모닝 그룹어. 선생님 무서워요. 왜들 다들 이렇게 무섭다고 하시지?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이라고. They took a good guess. Was that scary? 아니 그러면은 뭐들 어떻게 하시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교 선생님들. 아, 어머님. 천천히 걸어 볼게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아.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제가 자꾸 왜 무섭지? 이러니까 진심을 좀 담아 주세요라고 주셨어요. 진심? 진심까지 넣으면 어떤 톤이 나오는 거지? 저 진심 아, 약간 이게 다 표시가 나나 보다. 부모 입장에서는 저게 페이크의 에너지구나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어린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You know, with the feeling from the all bottom of our hearts, the feeling of love towards the kids, maybe I could do a better job.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저 애기랑 대화할 때도 이런 톤인데. You know, when it comes to sharing a conversation with babies, well, it's not exactly sharing a conversation because obviously they don't understand me. 근데 갓난아기랑 얘기할 때도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가 저 무서워했을까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정말 유치원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I definitely can understand that it's not an easy job.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step by step, new kids on the block이라고 해주셨고요. 서비님께서 new kids on the block에 step by step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ou guys took a good guess, so at least that's a relief. 아, 여러분들 저 진짜 이거 코너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자꾸 못 맞추시고 막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 이랬는데 걱정이 많았거든요. So I decided to put only one twist to this segment. What I did was I translated the English lyrics into Korean and then read the lyric out loud with a different alter ego. But I guess that was kind of a high level quiz for you. 그래서 이제 번역 같은 거 안 하고 한국어 가사는 한국어대로, 영어 가사는 영어 이렇게 대로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법 잘 맞추시네요. 정답은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Oh Bye Bye 였습니다. Oh Baby.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이해

0: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신상하 모닝그룹어, 굿모닝 출첵합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 집으로 녹즙기를 받고 같이 출근하러 동료 집 근처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막걸리를 담궜는데 걸을 때 손목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기계의 힘을 빌리려고요. 잘 걸러지길 기대해봅니다. 모닝그룹님들 모두 활기찬 하루 되세요. Well, today I'm on my way to a co-worker's house to pick up a green juice extractor and had to work together. I brewed some homemade makgeolli, but straining it by hand was so painful and brutal on my wrists last time, so I'm relying on the power of machinery this time. I really hope it strains smoothly. 그래, 우리 이왕이면은 힘쓰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이렇게 좋은 기계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뭔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손맛만한 게 없다. 손맛으로 직접 짜야 맛있다. 아, 전 동의하지 않아요. 솔직히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잘 모를걸요? 그쵸? 이 손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 wrist. Don't waste it all. Just use those machine.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성이시네요. 이 녹즙기로 하시는 것 자체도 굉장한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또 맛있는 막걸리를 담그셨길래 우리 신상하 모닝그룹어 맛도 기대하시면서 활기찬 하루 또 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we still have a couple of more messages are coming in that is related to today's topic for MG Q&A. What is something about you that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learn? For that, we have an answer from 7641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좀 조용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또술 얘기야. 술 많이 먹으면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텐션 업 되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술잘안 마셔서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So people obviously don't know the real side of me. They think I'm quiet and calm, but once they find out about me, after drinking, I would be screaming around and I would be filled with energy, but people don't know about that because I don't drink that much these days. 그래요. 모르는 게 다행일 수도 있겠어요. 술 마시면 보통 다 다르긴 하죠. 나의 다른 모습이 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다가도 실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So we always gotta drink with responsibility. 아침부터 술 얘기하는 게좀 그렇긴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막걸리 술. 아, 그쵸. 근데 그거는 그냥 취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의 또 다른 나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취해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할것 같은데. 평소에는 차 마신 분이 많네요. 그러면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아니세요? 친구들이랑 계실 땐 어떠세요? 궁금한데요. Morning Groovers, I will continue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여러분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문자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now have a listen to Destiny's Child Survivor.

So that was Waterfalls by TLC, and we have an interesting answer from Minjun and Lina Mom regarding today's question.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 질문 드렸는데 피겨 스케이팅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겨울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이가 이만큼 먹어도 배우고 타면 너무 재미있어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운동인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발레도 아니고 피겨에서 놀라더라고요. I would be surprised too if you would ask me or if anybody just asked me, hey, you should really go and just learn how to do the figure skating. It's really fun. And I'd be like, what? Figure skating? 꼭 김연아, 퀸연아만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럴 것 같은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운동이어가지고 놀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I would be interested. 뭔가 색다르기도 하고 그 막 트리플 악셀 같은 거 저는 집에서 혼자 한번 해봤거든요. Of course, while not wearing any skating shoes. 예전에 막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퀸 연아 이러면서 트리플 악셀 막 이러면서 따라해보긴 했는데 그걸 성공하고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레벨은 아니겠죠. 어쨌든 skating is fun, and especially if that would be figure skating, that would be something very new and special for sure. Wow, 피겨 스케이팅을 하시는구나. 이거 무릎 관절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잘 취미생활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서비모닝 그룹어. 또 저의 반전 매력은 인간미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꼭 한 글자씩 틀려요. 연예인 얘기할 때 성이나 이름이 틀린다든지 저번에 정말 난감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회사 정기 승진 날이 있었거든요. 친한 이사님이 상무님으로 승진하셔서 저한테 잠시 볼 일 있으셔서 오셨을 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엄청 크게 박수치면서 전무님 축하드려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상무님이 야! 상무야! 이렇게 아 전무 되셔야죠 이제 이러면서 웃고 넘어갔어요. 완전 난감. 이건 뭐 나름 기분 좋은 조크네요. 또 모두가 웃어 넘길 수 있는. So Sobinim said, my twist charm is definitely my human touch. Whenever I talk, I constantly mess up words by just one letter. And you're not alone in this game. Of course, I do the same. I don't know why I'm like this, but it's been like this for a couple of years. 저는 뭐 꽤나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 이름도 가끔은 생각이 안 나요. 어, 그 내가 좋아했던 그 누구였지? 맨날 이러면서. But what I'm doing these days is that I get really obsessed if I don't remember.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I will find you and I will get you. 뭔가 이렇게 집요하게 좀 찾아가지고 끝까지 생각해내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꼭 알아내기는 합니다. So that is me. 우리 모두 이렇게 또 인간미 있어야 또 다 이제 뭔가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uch as perfect human being, I believe. With that being said, it'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Morning Gift today, everyone. This has been fun 2 hours. Follow us on Instagram. Our Instagram account is morninggroove.tbs. And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